0: 퇴경 안츠 랑골 동안이 도나시르 지로 랑골 닥경기 시제 야고 마케나 키랑 칼로와 첸텐시르 지로나
1: 퇴경 안츠 랑골라 지제 야고 툼나야 랑골기 견자리니 랭니기 세모둠나 키랑 체당 덴베 칼로와시 칼라인
0: 랑골 닥경니 제나 피타
1: 디네 왕차 덴베 덴슈 권준규 키랑기 균디에 랭니기 랑골라 닥경 체당네 랑골기 룰라라 균슈로와 주탑킨투라
0: 디네 키랑키 랑골기 눔탄 놔라 춘중치다.

0: Tujung answer Langor Donani, Dona Sila Zero, Langor Dagyongi, Sija Yabumayena, Kiran Kalo, Tendin Sila Zero Nam.
1: Tujung answer Langor La, Jija Yabutumaya, Langor Ki, Junjarini, Rengi Ki, Simutumna, Kiran Tetang Dembe, Kaloasi Kalayin,
0: Langor Dagyongi Zena Pita.
1: Dine Wangta Dembe, Dinshu Gondrinju, Kiran Ki, Junjia Rengi Ki, Langor La, Dagyong Chetangne, Langor Ki, Lula La, Junshurwa, Jutap Kintula.
0: Dine, Kiranki, Langorki, Numta, Lola, Tunjung Chitane, Color, Sipsi Chitanso, Langor Dungapki, Junsi Te, Kendo, Kanik Yongtu.
1: Tada, Kiranki, Sensibe, Lizendini,
0: Dimdu, Tete, Lizengi, Nansi, Lizen, Langor, Dagyong, Sipini.
1: Lange, Lizena, Sugiro, Gesu.
2: Rache, Utuki, Gopsu. 당당 시중키 쇼미 속결휴 체리타 튜비에 꺼내 늘고 기세 체크
0: 차자 롱접기 지수 제이베 김시 깨르토 밍람토 찬이 인라 리롱 알신 제이버타 미유 알신 대외 켜발니
1: 초 지라 강의 유튜 초시 참견이 로교류 난주 미치 샘 지키 강의래 넘버 기와 체크
3: 차트수 냄신문 따라 두고 망잠 제바타 차자 법급수 초로나타 장부잠 양사로 소소 되미롱
0: Rijuki nuci nyinga thakbe kubsu, kangyo sepup tosal, nyinyu to chugu.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주버다다시
1: 디카르니 대종 롱치 년치 예궁 대개 롱치이
2: 점종탕 롱친 대발
3: 점종탕 롱친 대발
2: 초외 펍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키 워머 숙리 마르 신토 미치 잉리 대 카르총
4: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구제 떼모디 생캔 초고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2: 점종탕 롱친 대발
4: 점종탕 롱친 대발
5: 자산템베 센트럴 팅게 공감상 팅디 되게 농진기 리센키 난도 도카르십 중치리 원케 기잠바다 참바 겐젠다네 슈다 나시 편중 미마 비준캉네 비준 난웨 표기 너슝 정도 기념케 부르두 되베 점중 정문이 기야케 슈누 담이 기뜸규 제바티 편논네 단디 표게 농진기 개주당 팀버 좀지 원삼당자 양튼 슈주인베 세나 유피슈 생겔링게 표기 내슝 진도기 냠케 부르두 되베 점중 정문이기 체시긴바 슈누 담미기 뜸규 제바티 좀바포 도카르십 중 세린 원겐니 제로 책동 축게 굽주 겁된로 장뜨글룬투 옙나와 상양바탕 윰 등춘이기 세스구 충바다 공로 추네 줍시파라 표기 익시 냥아당 제바르 장난시 공로 정안네 멘출딩도 로진 담마시리 총도 냥아 리우숨다 지기 거로 이그리 나초 잔도 양제메 리무 용조 대표로 닝메 출루 제라 로숨 장나오시 도가르셰 중치린 관계키 제불 하상기 겁네 소부 춘가르다 달레라마 고제 듄바 계산 야초 메왕 폴라와 쇠남 도게 왕조미 남게 제기급 나치르 시그

0: 부계산 다른 거 산다 천좀 그 긴다 대 샤즈인다 천좀이야 따경 야고 치마도
1: 레스발라 발라 심제 나무고 다 부식기로요나 범식기로요나
0: 계란이리야 북범을 가르치면 이네 나도 김장디 앞서라래 단단은 지존님보다 정말이 지존님보다 진입이나 나도 채버쳐야 북기입다가 북하다다 보면 마다 인스제제 밤에 미군 되제 파츠 부규제 채버지 규례여 말이 이네 다신 정말이 지조 사브리 어제자 당에 선준 예배 두드려 내셔 다시 알롱진안에 싱주 요상 지고레스 제제 양스시에도 와 부 니에르 리우드 직 투슈다
1: 레스발라 제주교 대유
0: 야주 나지 년거유
2: 安杰，搿中间别动，仓仓吹走啊！天松毕业，新旧有三千年，拆进八字半七八年。安杰第一，基础人力的停止建筑准确度太差的。安杰第二，基础人力的结构制度还是不行的。那么大马季，那是跟这些东西是多？
1: 那是多少单？也马家，也第二也那是第三，也马家其实。
0: 现在拍起技术结果了。 보랑게 북을 찾댄다 간발리 대지제비게 파춘좀살 개규다. 드네 천좀려 야구제 떼셔아.
1: 레스발라.
0: 니야 종배 아무서질라 개여시로 깨단가 친구. 어리 먹을 수야다 좀어줘야 되게 니야 제시하고. 다 보랑 여 교시.
1: 레스발라.

0: Nanga Baba, Tuda, when you put in two thoughts, La Daya Lotti gets in a legasta sham into a Ulelia who will condemn into.
1: Chesanje, put in a leg hoops, Rachel, to shoot Tamato. Tango name it in Chasha.
0: Nang Baba, Halu Ulet Hana, and yes, I am Marie. Pulu Zetana, condemn you.
1: Put in two thoughts, they leg me about two to get in the Marie. Pukarang Sia Nancy, Mubi Yaja. 총준아 총아 총준 수두준은 근데도 부귀런데에 직접 라인다 세이 다른 식시이리
0: 부친주도지 총김요 내봐 굉장히 용구시다지래 부부도지 라게 녹색단의 야구 열을 숨구도와
1: 빨라 니에시죠
0: 당아 부대야 샘대 침부 쉬울 수도 못 이게 라따치니 신대 난데

0: 这是的。
1: 달행게 송간디 망을 뜯듯 준비다 랭이 추구 차고 채우르다
0: 레스 봐라 도제나 봐라
2: 바다지라 디니 푸친주도 제 송간주게 세우리 바라키나 광로 지시 송자 민지 수능 그 민데
3: 나도 보고 가로 주스 제브리 광다 가르치에 송다 녀대고 아 볼런스다 레나 곰 칭아야 다그라보
2: 바라 알레 또 슈다 Pala lo ma de da dik shu da.
0: Bola. Bola. Bola.
2: Ta konda khala sesa. Kiri on pyu songa gochi ba dimdi chunbe

0: chido nye doje ya zi su yu. Nye li ya, chashi dokzu di nye chu da. Bala lis, bala nye li chu da.
1: Bala lis, di nye chu nanda. Amla ge cui bish zi nansha. Be bish yibish du.
2: Sharan yonga.
1: Bala, nye ha kuki. Bala kiran ge nye ya be ngui bin di ge la tu zhe nang yo zhi. Bala, tu zhe nang gu ma zhi. Nye hu da bada che cho.
2: 丁桑阿郎村总控给香堂重组新大列阿能新界我不用要这从业土著女除了做几年都是一不用阿郎新金镇蒙古的这些新面一年不论要不仓金镇国亚的不论仓马亚几个镇国有的年新局阿郎村没距离呀不论蒙古的这些年主女要马的地上八百也好过日罢了亚的写了差不全了的
3: 年叔叔不讲没，不是人也有脏，俺做新个村村爹呢，每次去给人个米嘞，如果弄有的有，他都靠了苦口吃点些。可是从没这么一呢，顾不得别人，俺女婆婆你娘都搞来给不着些。他等俺呀，老给不开嘛哩，把那给人提过来偷着些他妈难的。
2: 啊，俺见过这事个呗。<咳> 那什么这面不用水了呗？金藏的担子不多，你也讲不赢。龙不敌那老吃下呢，叫他们摘我买来呢，当他们摘熟了买来自己。这是金藏的亲戚老娃呀，不论该顾不着就吃完呢，肯定这个。龙白面也搞得些个嘞。那什么这面不可怕用的啊？
4: 怕了，你还搞什么？
2: 比如果真的真。马子来那光么吃伢子蛋呢？
5: 说说大个了呗，大。
6: 这个这个讲讲嘛，都人当起个，将来的见面都，大起来你个心。
5: 交警局，从二十多个。
6: 哎，这什么地方是多？我这，人看的尿样。
5: 我是有那这些，我吃口香酸的，去给他们看中的。
6: 哟。
5: 啥什么是吧？嗯嗯，兄弟，看到我们刚吃点啥？
6: 我呀，交警局，俺都是得的，叫人给从家的祖籍落起这些块砖油呢，从家吃着就趴下，将来那个牛吃多，听着很值钱不？
5: 什么人呢？太吵啊，干的哟嘞，可里个里吃吃不着不？
6: 可里可里哎，俺们朋友过年，岁数你们没过是吃不着？
5: 叫人对的，听上两个，古也可怕要些。俺从重庆南街拉不着专门牛背，破学没选的就长嘛，起了阿婆亲戚，用本啥他他啥子罗用过没多哎。俺从家坐月子，起落了是大瓜桌头人。交警局让三个要死端的，叫人俺是他整嘛些。人呢也个要些，等一呢，原点远呢，原点又被卷他是端过着不？
1: 真的。
5: 让俺俺歇歇等个月呗。俺上么地这当街，从俺的左边的。俺都是爹呢，从俺的脚上就不用那么了提不起大名多啊。爹嘞？爹嘞？
1: 咖喱？爹嘞？
5: 几个啥子月呗？几里呀？俺俺是你们多，起了阿婆又干起呢，干没着？
1: 干的什么？
5: 让俺俺呀，从俺的右下街，起落了阿婆抓死个月呗。
6: 哦，叫俺俺你亲戚看的你们多是不是？
5: 现在你叫人别上面把血拼，叫人给钱呢。
1: 从家的呢，不拉给我管那把麻子吧，我不用压钱做不赢。但他的，不论马朝光呢，起落了阿不就光钱不赢呢，用俺有呢。
5: 天山，两个开的用不压个用个用呢，两个的起个些。叫人听这是对不赢呢，不论可丢车都不在。
1: 天天生意让给，你是哪个给些大个人写书？
5: 常过些米呢，你也盯着生贵，一年包了单，怕么你里呀，熊么女把待遇。啊，叫人我那盯着生不多哎。
1: 我那应当，起落了两个钱啊，主要是三亩地，俺是内有。丁三俺让做新不是年底，新来堂招来几伙里呀，高考前嘛点吧，起落个几天还考不起过多。丁三起了做准个来着，你忙不是？他把都创建那里呀，啥干的，专干说，连续可把切切些。 俺做新别，岁岁三老呀，颈椎当骨多。
4: 당시 대 내 내루디 저랑 지고게 뭐도 마신 쳐요즈베
1: 지라 좀래 변조나 수야디 나 지고 말다 나랑도 정주 저 저스리다 반대 정주네 네 초불로산다 흑분 저스 튼주 공주 있다 나도 다시 깨지 좀 나도 치라 미제스 니즈 타르토르제 레가체가 침불리 나도 롱부지베 미디게 루루제 레미로가 직주제제 레가 튼비이네 아니 바로 주로 용구지라 내가 지 림베 도수디 자스요 말해봐
4: 당시죠 그냥 숨은에 쥐부추 다디에야 쥐어랑게 쥐든 부타치 캔스주디 나유 마셔라야 쥐어진지도지
1: 내랑가와 육사제 주부제 랑아님도면 샘스다 동항라르시용아
4: 게엔체 게시셈호 칸다 쥐어진지랑 치리 쥐어님부다 야는 총가 심제 대년임부 담그시 치렌다취샤
1: 다디 나야 나스네 철시치규 레스폴라 스치치다
3: 어다 스치 라용아 다샤 랑 총가대야 용그라시 두게 아
1: 어제 볼라
3: 그래 어제 니야디데스 토모중아 나 겐고리야 상하르시 치가지 당당 아찌디비아 찔레메다
1: Bola, tanya bola yang canggu sibina, songgali ya yang bos mintu. Tawa cili kepsan ini, guam sibking apa kita lemintu. Anjur canggu nang kita lola abah jom ni dijolle, tawa cili lajak guam ni don has tu si.
3: Hah, tanya tazur naga ni kal manjem je, sibuk cikyu segudu. Tadi lebe, ni angas ni randa, rang bab ni kalol sibimba. Sogai buku karcus. Tak kanda, mudi cah yang tu eh. Tak jemzan di bolong tu mana dinte, kandas je orang dah.
1: Bola, kulo mana dah? Ngare terpisih cecah.
0: Bala bala, tak kulo mana dah? Cincu tu aja sosa samus tanju shon.
3: Kaya dinto samu tanya kareo le. Mungkin be kalanya, jasun be jual tu sejari. Bolong le na kau mencinga jebaki, tak rabu mis tu cita.
1: Bola, tak kira tu cuma nada. Ngatang tu lo cuci je. Nya kalau je je, polu dia je tu buci ni.
3: Polu rancah bata. Kupu uzu kiri ina.
0: Bola, tak semua nada. Puan sempat kibu yang mari.
1: Bola, lekak kali ini aku tu tu, lihat tu kaji kaji yang bus, so ini kelihatan tu mari. Zaman itu aku cakap jemin mampu cik, pasca cangmi dah. Kangen mampu juga, lapis cakap tu buci dah si. Ngatang kangen jungsi coba. Halia Yomashi.
3: Kare Tate Jude Musum June, don't do bidding and get gangan shedded. Nanzo Dibna toy Yomarda. Nanzo Chito Mona toy worry. Pushing to doji. Taha gosome.
1: Nehakos, Bola.
3: Down at Anger, not on Nomindo, ah.
1: Ne nomia.
3: Kareke. Don't do no mess give it.
1: Bola. 다리기 판구디 녀매진한 거 롭젠 탐구디기 이내 민예 로돔 냠미라 녀포삼레 유구이팀에
3: 쇼스게다 단들라구에난 레그디 쿵큐우민두겐 돈도 푹삼이나지 하! 게마말로
0: 다 디스 디스 부장기 총가디에 도시안에 큐니 용스마리 보라리에 토가민두 탐도안간주에 보라기 시엘마 냠제 Tadi kencing cikgu mesti seni rang bala jossen yang luar biasa tu dia ngan tu kencing yang aku cipta. Ya, bukan lelaki.
1: Les amla.

0: Amla, Pala Lopez.
1: Pala Shuda, Langal Kule Kamajwa.
2: Katosne, Sharka Gandai. Kashovich Komch. Yada Chang Chances Shilusta.
1: Despala, Deshua, Nielenga Singu.
3: Yanang, Baba, Yamit Gibjeda. Oyaji. The Kalekas. Josaf Jeto.
2: Ranzo Josan Nanda Mindu. Talutzaga Yata Chirisha.
1: Yes, Bala. Chichang's chuda.
2: Oh, yeah. Chichang, I'm going to get a chance to see you. I'm going to get a chance to see you. I'm going to get a chance to see you. I'm going to get a chance to see you. I'm going to get a chance to see you.
1: Bala, I'm going to get a chance to
2: see you. I'm going to get a chance to see you.
3: That's Honga de Gualia, Kisbala Gapulia, got you shipping us. That Honga Ranzo, Ninsam Zondo dea, gives you a watch and a mad way.
2: Jerry, Tusian, like the church is Marcia.
3: Money, On pourrait que quoi de gêne ça.
1: Laisse-moi. Bala se rejoint une gire.
4: Ta peut son gars dit quoi là? Ni sem de loti tak ta jebi. Ta dit ta que je ma jebi na, ngan zu chang ma ya sem ne les le sha. Jia zan, de ri yin ji ngan zu neng mi de ge zhu du ji qiao ji ba.
2: Je je bala.
4: Ya. Ni le ya jin zhu duo zhi rang ge, song ga ge ne zhi ji xue da.
1: Laisse bala.
4: 다 총가 조제 다부도 로치 하스 주기 이내 캡상 춘주레민도 로사링이야 총 야부 오스도 이내 로칸리아 고시게드 다와지리아 캡상 곰 십길 하스 레싱금도 도스제 지게드 곰칭에 보는데 제터드 좀바 나 로숨줄 하스 리기 다시네 하고도게 나면 담배야 총 마자 지게드 제브레 당군에 지도스 테러 전에 야가 아랑게
2: Bala, tinggal lagi kan yu. Tanda ni harus cari saja.
1: Bala, tadi ngaya nyamio macam cerita. Nyamio ni cerita, tangku ni ngaran tu lungu di nali ya, mika tu yu bda. Mizu jalan nyu ya nyu bus ni cerita. Namju kaca kaca nyu yu bda tu, samu jun damin tu.
2: Cerita ni, ngaran tu lungu ya, single tuan zai nyu yu bda, jole tuan zai nyu yu bda. Tatu bal nyu kau ni. 차단 수변다 이즈는 레미슈 요마리 던도 뉴비니 디라시동 리니르 신주
1: 리샤발라 당아 미치 베드 총강을 다 이내래 용범이 치로로 아버종이 시지지즈레 생금도
3: 다 폴련도 없나 되게 컨테스트에 오래
4: 제자제 다 레뇨딘 고추니 차오랑 그런 아니다 다 지마 컨테스트가 아 랑가직 쉬어다 텁시 신다라지 유베 Tanya kiran zoya takwa rish kangra jiki dena jizu dizu ga minduwa.
1: Bola, bala, amala. Tari kiran zo su jile shuya me. Diga changma ngar rangga chungma son. Masi ngara miyu yagu yune lale ngwe la tona chiya dama son. Tati ngone shunbe nyochong sunre chasu. Ine kiran zo punga ya ichi naro. Nye pamka chayba daga lamsan chishu gyuni chigme.
3: Ah,当然，看对不对，谢谢啊。当然，有你这么跟着的机子有啊。不啦，你去吧，先打。你去呢，今子马扎把头发连死马下。谈到罗萨当差子些，啥主意也不得个。我从最上路看起的，你们都起落了阿宝中年衣。今朝前边呢，今年永不平个日了，等到起落了，连个娘娘节都不是生气。
5: 不然，谈得不到，拉不着可是这么些待遇。 칠이야 아베 슈레스다 전부 두게
1: 암라키랑 투제마나다 니에 징니에 마춘 레게 마춘비는 아는가 가린 있어오래 기나 중아 이지신난다 니에 셰르이 생는 롱고 싱비에 라기타 스세 독주 타는 우주제 유유비
4: 어 다야 예드 아 급도게 메게 마스베 체가 따도지지기 벌셔세 마요
2: 발라 Eli tapi sih cinta mendo. Pucilah abah tunggu dia. 나를 불리는 거 그래 하고 그래. 칠치는 냠냠지 니 조리.
4: 어미 다제는 총가 제자 잡디 도스제제 잡임리.
2: 발아 티케낭 마레. 총가 거 야고 키 마레. 춘종기 신뢰 쇼리아 쩍지자 존니 지루 아니. 도스네 쿤교리.
0: 신의 남초. 탄의 창면 세메티니 롱첸 되어카라. 징追多吉塔空气波拉西北提丢切西车兄总监菩萨针对宗旨苏南多吉车气苏南多吉这就强巴维斯扎吉吉苏苏南多吉强巴维斯菩萨针对塔尔盖扬皮基吉德西流长江德西盖萨云点车皮米呢 징주 도지 첩케 로사남게 보 도지 첩케 타르게얀피 마춘좀 첩케 조마스진 파게산 첩케 부산점디 썸기 첩케 왕주 장진리 첩케 수남도지 종부 첩케 니마스진 저시스린 첩케 바산스진 썸주 첩케 다와
6: 팅디 리첸 슈차
7: 라체 우토기 급수 땅탕 시숑키 쇼미 속결휴 체리타 튜비에 보내 늘고 기세 체크
8: 지신 촙숨키 지소 소외 두구기 추나 안수 정이 내자세 지딘라 심쿠 치발 안내 콤신경 랑키 랑라시 인용
9: 我是他美龙头香味松年提门银板让其人一个七南归了连接是困穷勇暗俺村总当端当将你卸掉听我没多能讲嘛用谈的开朗给透了我也谈过来七位那我懂了连接哭死米的兄弟让给人了给别七了米的了中西算堂
8: 怎么能确定自主去别为新旧年书席去呢怎么能去每日用去长博处强用每个一个呢每次了新看给给给刚也确实越级快越天呢长博堂恩给咱们西卡了一点健康每次托你们托之路讲新别没忙不耐当银俺催生不然什么月别苦不堂冬夜超过铁的日系水生昂出入米当呢
9: 참내윤지신탕조그리삼시원장금망보시라도라상투메반디도르타쇠생기미당와칼라인데코르투메반도치망보식랑기랑라게베렘바인팅르기심캄리베로벤포르디심캄디탕라체니더디시샤유디
8: 深坎地坛建起土南一样来了尊心你可以明南这位公开日全大体你立把竹通呢几点天刚一起乔瓦西先土灭及松月文章来给女书记错为出租汤建直径这位神秘捕捉汤帕玛并且刚一落个的那么汤人气帕大人都起呢加入给进把德比人意起大的强
9: 深坎日本老板阿迪里抵达了宋月天让你给格度电梯起步去以苦留所给给铁的门银把人也引没有给钱让了仓边从内切的抗拒人不越接送这天每一每次的给当几个人的门把看了引俺去让你先给通囊了这边无所起居的下年让你让你了宁记他强边连接给他对我们身边多数写本呢 早晚的久久没不停着看那人的叫人他日期给弄呢让其人也久久提引了今天提的深刻的磅磅配备磅磅信息纪念奖面

0: 계사 가상무가 보는 친아디 다 로숨도 조집이다 돈도 추조면 누가 경서 쌤들매네 나야 쌤들 누가
1: 봐라 검증아디 부친주 도지 나스네 무간래야 보는 최사자 돈도 양 무빈 사비야도가
0: 와다 미디 있는 녀샤 다야 보는 그제야도 경서 강과라 제매베네
1: 말해 봐라 다리 비우면 거를 티십지 야도
0: 아 레나 티십주 에 베스도 메다
1: 봐라 두대 만나다 다자 비우신 배 알레 주가 주샤 알레 주가 대 겐궁에 소스체 주가 대 나란조 돈난기 두준 레드나도 겐달링기 제자 뮤빈 티게 알레 주가 기 추제 뉴룹 제아솔 단샤 규지시 제두 론이나 뮤빈 티게 창 제투그레스비
0: Bono lena gom chi shibju lo nina al piu riz e.
1: Piu bono kachik jie tasha.
0: Ribe, tango ne riba. Kirang zio nga gien gole ya, sanwa chik yo ma riba.
1: Bala, piu ngel bola al sanwa chiro ma to. Kiwe nang xin bola ga yang nubin ya gyo ya, mi du nang ma riz.
0: Ya ya, zap jien kwa yin. Ta yin nye cao di ngon ne chen po cha do ga. Ha ha ha ha ha ha ha.
1: 罢了，他想批注别新别案例如何的，我让最早难的新别开来按堂的认识的，总为当总师兄弟通情的解决其他难事的。
0: 这下的。

0: 파지티세로나 롱첸드가디 뛰체나 징주도지 로드치모르마츠바 나르로베지라 그 보라기 강고체바 마년바 총총게가 제부야고 마토드 총기나 아부규바조규 레가사브시 고조베 참디파다비 티지라 네주 근제충유메티 티링 무튜네 세시유슈
1: 저진주 갈래 커문도와
2: 카마주
1: 야 문아디 파시치다 주칸도
2: 뭐야지
1: 랑가스야 레디 갈래 참여다 입자다 학배길 대고보다 아잔자 던도 쇼앙알란다 공친의 치우지 갈래 팀제윤에 수수레어 수수 마큐비는 미통주 치그르다
2: 나 진주간에 신변나 창롱 종교성자 슝레 태초도 오지 이네 람스 티제타 옌도산야 다는 시 삼부자야 라제티조 문에 년문에 신 라트라리브 라르트과
1: 저라 레티조 문에 장대 누구야 아
2: 어제미 장대 요거죠
1: 쟤는지가 저랑라니 레제 겐구 진리 장라자라 저랑 네스 티 슈가죠 직체는 람주 교유
2: 야츠 섬기 진리 장라게 슝람소야 라제티에서 러브로 쟤는 정전한 그 람스 라제 안 담고도 지도로
3: 这金枝染了的波儿小鲜鱼三季你波儿小马达今年波儿三米金枝长了皮给什么做大叔给不出啊今天我们来来去全部写了出去要不出去金枝长了你也给他们填大学鱼杨南主要给光顾学马达
1: 妹妹金拉我公布训练妹提人安我那天大姐金拉给人学爱月安然老大给人给第一年了俺最给了给一大培育你个新年预备明天这月呢明天熊拉姆组织你拉这一日节连米艰苦不切求应送个多啊且咱提人给给人了明天这熊我准许这月
3: 预备
1: 哦安你没得可把要安的啊是的什么配置明了金枝多少次啊
3: 俺打虫子欺负人，矿土人拉不着猪牛油子，给一批人俺能得要么子？很多应该都是给不信个人。哦，你这么子，他现在做几多东西的？
1: Yes，叫金枝多子，叫。
3: 哦，
1: 叫他爹去晓得。进来个，叫他爹去晓得送给。
3: 俺哎。
1: 哦。
3: 哟哟。
2: 进来了，公干么子？
3: 不然，土里木落的车站就不是谁对？
2: 那已经了。
3: 俺那让俺爹两个样子，就这个在轻松。
2: 哦，淘气轻松，什么叫淘气是吧？
1: 是，进了，果然连呼不起来要是。
3: 他现在认识的，不然三年前俺娘都你们看些是两个说的。那是进了，
2: 他见那进了。
3: 他见那，
2: 他见那小马的，生意个文娇的这几对怎么办？今年你给这话的。
3: 金了，我女朋友几个人？底下，我呢，三十俺个差了几多啊？
1: 金了，听着苏曼难的。
2: 多谢那金了。
1: 金张了，多谢那，带我女婿主意。
3: 我呀。

0: Yesan.
1: Lo bala.
0: Ta tön shug chi zhuo duwa. Bu jing zhuo ji lo yong zhuo min duge. Ta ko rang xi cha bra chi tön kong zhuo xi bi sa gi. Yang ta ko dao ka xie mo du zang che nian ra chi duwa.
1: Bala. Ta ko mi gen cha sa bi. Din zhe tu zhe nang ma re. Ma zan ne sa wo di ne che chi li xio le zhuo gan su lo yong gi. Nga rāngzō pūyī sāgō jēmā tēl lō yungu yōp chā.
0: Ō, tā chēnē tēp yā.
2: Lō tēn nāmbā tsō, tā tāntā tsōntū gō tsō wīn. Tī rēngi tsōntū nāng tēn tsō tī nā, tā lō lēgā chōk tōm chī kyu tā ngōn tū mī kē lā chā gā chū kyu. Tī nē chāng mā yā, lā chī kē kīn. Nganzu kongwo changme bè zun lhèmè chèpè gyu. Nganzu shangzhong shung nam gi lè zhè di. Bù zè lè gui lì zhù chungbè ma zè. Lè zhù gè nè zhù yi nè gànzhì tùn yò ma rè. Ta di yi nè hà zhàng gè yàgù rè. Di nganzu bòbè chì yu bè lè gè zhè rè. Ta o dùn zè jì gè tù zhù nà lè. Changme gàng gè lè ma zhà wè ta. Nè zhù di zhù nà lè zì zè. Jì lì ngàu zhù ngàu dùn yu bè shangzhong shung nam gi lè zhè di lì zhù chungbè rè. Nè zhè wà lì nè. 창매 모두제 두상은 안주 신구기 대들에게 내대
3: 아무나 보나 나 로용빈다
4: 우지 풍어리스
0: 어 다이니 신의 로레 중아
3: 잠은 대부 인별
0: 대부 인부
4: 대부 인 대부 인부 야 도지도 마빠다
3: 내 삼라
0: 오 다 신의 로용빈브리 보고 삼바야 부랑 깔래 카제 돈 나고라시다 샤캄부라지 차제 대여를 삼추 라는 거네 당시 되어다 똑치로 시라 친도가
3: 보라 쇼다 보라
4: 야포 차가 안 돈다 당에 설레 체크 아 보라리아 진주먼저다 슈로체 아메 클라스 와 친구
3: 레스 암라
0: 다 보라 아버진제 깔래 십직함 중아 보라 날 매자 보게 랑크로 텐 중아 내가 또 가라 지기로도 아.
3: 보라, 나 다리 치료를 아버 줘야지. 주린 쳐도 와. 용보 용보 죽어 리면도.
0: 어, 지샤 보드 지샤. 야구 중샤.
3: 나 남수에 내자 내제 다워 지기 중이야. 숙례 재미. 갈래 참아도 와 보라.
0: 유도 유 카메 보드.
3: 이내 내로 장마 신부 포션 모션 손자. 내세다 댄시 티즈. 완전 예도 세베 뒤즈 장르샤.
0: 다 등산 내세 신예라 지어 임브미.
3: 누가 보라? 안주 레츠 시단이 체탁 주지. 안중윤의 셰비는 예주도 롱주 지임마도 거도스다 임베 나오 균민도. 다와지 침베 지리아 총베 섬기게 나진네 요리스체. 레제 군지 진리 장라리아 원조 체주. 원의 예 섬기리아 진리 소유다.
0: 보면도 경고 예예라.
3: 지샤 보라. 디네 진리 장라게 나 코랑 그 차로를 냐제 슝람 소쇼 거기 랑세나조 배상 균메 발름나주.
0: 미 야고치 그도 개르나라.
3: 헐. 나래 고급 탐진다. 긴중치 후다바다제 잠이.
0: 지샤보트 지샤.
3: 데네 뒤즈 다섬 주드 슝람 수준 그 라제다. 간에 카치. 녜 벽에 겹제 림소야 카세 딩세제 셰톱자. 레주인의 치로 시라친스. 레게 뷰제 도부시라도가.
0: 나디 조라리 리네 유자 제브다.
3: 힘부자 제장. 진리장라게 나래 갑시라는 기. 림츠 나야 이지다. 六天讲起个起，今天是今日张老可能去罗里亚团大姐个铁队，连着干子俺也自己接些个。
0: 大明今天人呢，让俺俩经历的米也我是可多接不了。大几队长吧，卡山呢或者谁也都做，我呢让俺多，俺呢今天是他一人上去。
3: 县长伯拉，他的去罗里亚阿伯亲戚，今年永不也我穷了，你呢？俺爷妈呢是那个，俺来米有主表里亚全省的顶最低呢，切入是啥轻松啊？
0: 这下这下不得这下，大爷呢？人家也好，我不接去了。大堂爹的，人公布当不当去了的？
3: 累死不了。
0: 到时候人出国的全部公布当家，全部给满了。这作业呢？顶上个当个孟秀书记的，上过其他印章，第二天就全部的。
3: 徐长不了，年关的钱呢？等到老总结果呀，忙不其他的下，娘们娘也其他等个名度。
0: 是是，娘们娘啥的感情不其他的不的。但俺做监管了，娘们娘要的。
3: 不啦， 제니 기랑게 나야 기랑 친주가 되기 네 주소난다.
0: 다 욕셔부. 도저 시에자 가르쳐오래. 도저 시에게 되나 셈부교라래 여말이.
3: 보라 기랑이 직소난다. 나도 로충은 도저 니마 로규 셈부고기. 나봐도 수수 보라 로규 대회 셈부고기.
0: 제마 보게 라를 십주 시에죠. 다리 라를 흘러져 녀수스 깊시. 어제베 나니가 은이님도 나라즈 겹기 리준디즈리아 다저스가 좋도
3: 용아보라 이네보라 기랑게 질자투브두엘
0: 나젠걸 퉁주시에게베 아 리준디엘아다 녀메즈데야 가준자메 장게 놓아 요마르 부
3: 용아보라 당아나니님도 태조리 나니가 Hola, tangan ani ni stos kim nengge?
0: Yang apa?
3: Tajau susah terbang jauh jauh tu. Pola yang aku lihat mana? Tangan ni cair sah nggak?
0: Yang a, dah yang a. Kian zaya liya, nyuruh korda. Tadi dari ngami pos, kurang tanya mdo, rujun di rumahya. 다저수가 연두부디 내시도게 말해 남미로 죽줄하자지 저부제제 린자야가 냠뇨디 쪼디 뇨그르지야사들다
3: 야 다양보라가 알롭젠스티나스와 내가 가르치네 슝부메베 뇨그르 고레스 즈베보라
0: 다 불안가 고아든 데지 레미이네 디그르다
3: 볼라 예비에다 공예스나나
0: 당가라니 디에즈데 디게
3: 젤 디슈다
0: 더다 부징주
3: 로
0: 대신디 야간데 야쇼다
3: 레스 쇼프스 고지게 지존딘 제스 자발레 Kalau cuma kaya tua, harus. Bola sih dah. Nanti yoga langsung ke sesi itu, jemu baca cara.
0: Tuhan cakap sih dah tua, tidak boleh pilih sih tidak.
3: Sungguh tu so, jaga jaga cie. Yang jauh tanah juga boleh sih risa. Misal itu sih dah ni, sok-sok dia lecang biasa sih minum gue. Lapo lah.
0: Tarang ke betul sih, jemu sih dah sih tua. Mana, jinnya juga mira risa.

0: 제제소소라살로
1: 야보
2: 너
1: 다 다전 조차스 많이 쓰시실 주게
2: 젤보라
1: 다 보라지 떠다 제대전에 대비나 난졸롱부터 갸침부 건드면도 아
2: 슈자 제대전에 대나 난졸롱부에 쌉자 대비라르샤 보라 ཉེ དོས དེ དེ ང ཚོ ཡོག ཤང དེ ཡ ཤུང ལམ ཁེ ནེ སོ ན གາຢུ བ ཁ བ ཤིང ཛུ ན སོ ཆེ ཆེ ན ལིན སོ ན གາຢུ བ ཆོང ཛུ རང བབ ཆུ གາལ དེ ཆུ མི ཁེ ནེ ཆེ ན གາຢུ བ ཚང མ སེ སེ ཐིང དེ ཐུང གི
1: ཤོ ནོ ནེ ཤོ ནོ རང རེ ཞ ལེ བན ད སེ མིན དུ གະ པོ ཉེ ཆུང ཅི བེ དུ ནེ རི དེ ཚལ ཡ ད ཅོ ཛུ གະ ཐིང ཁ ཚེ ཡོང ཡོ མ རེ ཡིན ན ང ཚོ ལུང ཤུ ལ དེ ཅེ 자가 산르다 로도 야르데 마도 진제 삼로 고뉴메다
2: 볼라 팅산치조 니시 야르게 주고요리 나랑즈 롱고 이네 종레타 신레 지고게 또 디마시
1: 컨데스 롱부 삼은 조레야 신레다 조레 마잖아 한 소가 컨데스 기어레
2: 신레다 종레다 모두 쳐오지 이네 디간리아 쇼레 쳐오다 볼라 인제 제비네 나라즈 롱고 싱베 추부처지
1: 오미
3: 께상아 도건 토부 버도 구윤나
4: 오요요 오지 푸카르산드이나
2: 아무라 나 버도를 가부추 러부다 추르 망즈 껴나
3: 요요 푸디네 버도 지레 탄데 지어리
2: 발라 보나 보아테소
4: 보라 쳐가 날 추샤 카리 야 람볼알 둥순데 숭임베
2: 볼라게 숭부데조 좀마르다 루큐지
1: 가리 가야 볼라게 가르지야샤스
2: 볼라 더원 볼라게 나야 무튀지 지조 닝베 루큐 숭은 근제도
4: 왔다 지조 닝베 루큐 콜이야 볼라를 닝제 듄수로 시네 숭야 요르다
1: 루큐 셴 지오르다
2: 金枝马当公个朋友去做宁波的跟着几年吧还过不久了不啦去做宁波个不给俺做有个龙白西边宁波的过了呀母队去送难的用啊去做宁波个不了呀俺做没事给对岸都做仓嘛能够春秋的那讲讲的但对岸的对岸社会的话他读书的呀忙没事做呀他没被娘娘的读书不起为书说娘过呀的
1: 두두 메세 망체야 고로 렘베 겸겸도 고야요 말이 와당원에 지 고여가 마저 장부추다 나도가 마자 네베추사드라르다 부
2: 오네 계구 균진 신전름루디 독속 침부시라르샤
1: 다 돈도 딜레 두게 르심니 나르주 냥고레 베샤샤나 시비츠와 파자코 로다 마제다 두제 베뷰테라서 두두잠바 오다 체마교가 지가지다 대자 슈제나르주 동그릉고 제자지조 닝베 동에 시하고 주나 시에는 시에 차야 여마리
2: 보라기란게 징주마당 공기니에 주의태소 송두 남원에 너굴 나서르시던기 이내 루규 도서 니에두 니에 팅상가 초와리아 가신다 퍼유 죽준치야 심슈이 체로 주기
1: 지다 중교도 기란조 락바요리 보응안조네 라가님으라리 딩사 스준의 야구리 다보랑가 리부 팀쇼 아
2: 레스볼라 냥 후다바다 치기
5: 콩토 나부츠 세메티니 롱친 듀카 징주 도지타 콩기 보라 시비 파지 티시 첩쇼 좀케 부산 점두 좀지 수남 도지 첩치 수남 도지 저주지수 탈계 양피 참보위질 지급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인디엔 첩쇼난기 민너첩기 징주도지첩기 로사남기 보도지첩기 탈계 양피 아마춘숨첩기 조무스린 바바계산첩기 부산점디 성기첩기 왕주 장진리첩기 수남도지 这些次里车片八三次里三组车片到啊天地里前打茶
0: Cho chi la gange yu tu. Cho chi cham jie ne ro gyo ru yu. Ngan chu mi chi sim chi ki gange le nambar gye wa che gu.
6: Chi. Sum. Ara, stai.
7: Wo zi bo la. Bu gam san.
6: Ha, bu gam san. Zhong ban
7: dong yi de.
6: Ha, bu. Tang an zhe luo zhe le. Ne guo nu bu da. Su bu ji yong ge. Meng xi di ge zhu gu yu zan. Lun qiu tuo si ma qian de yong ya min du ga. Jie bu ran zhong da le yong bei a.
7: Wo la ha, zhong da le ya yong mei da le.
6: O ni.
7: Jie ma li ya chang bu xue bi ne. Ming nian li ya nian su bu yi ya hu quan de mei.
6: Ha le.
7: Mei se se bi.
6: Si.
7: Yi ne le ji li ya nian chao ya tuo li ya. 你是观众席啊给这龙国面去老子也真是牛逼吧哦哦不啦爹死的第一那个给那个孙亚能行空给陆地那龙中心对哦一把亚物这江不一比的哦你是吃上装到了马车是的都一呢这一年来人入当土我是这些人入当土的是哦哦现在你老子就得钱不一把哦大一呢没看你啥话也没多不啦啊嘞说不得不写这都哦自己这不啦爹
6: 다들
7: 신난다 돼. 아. 다 전에 안다 그런 거 직시했다.
6: 어.
7: 로브유 디날 게 잡아 봐. 나 퍼블릭 난 다 그래. 다 그런 데 쓰이다.
6: 어.
7: 저놈 고면 좀 두고. 자 백급이야. 네 바도 있는 심띵네 대번하라. 대번하 이제 잡아 봐.
6: 아니는
7: 수부 게 내시들이 까까 좀 두고 그래.
6: 하고 하고 야주 아부 응고.
7: 다 보라 야고 잔하라.
6: 요요 부.
7: 보라 바빠이.
6: 어 부피 아.
7: 뭐야.
8: 오지 나 디리는 안주 보고 간돌 가르쳐야지 아
6: 네 뭐라를 세고 디리네지 뭐라기 니가서 착시자야 어메디 싸우마지라 맹가래 쪽마도
8: 오지 보 디니 가르스고래다
6: 어
8: 매마세브체 맹가래야 딱제 제가 멋진 비나 옛나저디 도르 쪽마르베 오라니 나 시고 있겠구요베
6: si morani nye di je sme de shi da nye ral xie wo ti li nga ji li na lun ju ji du pu ji tu ju
8: oh
6: oh pu di nga ne shi gun jum tu be zhe lun guo mia di de zhong wo zhe qie zhong a
8: le
6: oh pu di ning jie
9: bu hu ran ni ma na zi ji bu xi la yue si ge
6: me mang gu se ge yue zha oh di ne zhe lun guo mia di de ge luo zhong di qie be ji le a ne shi de pe de sang zha qin su ge du wa
8: oh
6: qie zan ti li ne 몽라니게 내시군 좀 써야게 전론 검자디 야호 제 제비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다 우리 전도 부디 대부치 우리 쓰도 안 뭐
8: 어찌 보
6: 아
8: 다딘 저 편바 유나도 나라니게 대부치 제 야호 제 장도 아
6: 어어 야 뭐 쇼시 인다 알레 녀리 간라게데 또 아 녀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렘나 용구르사 어디 로젠리스 도중에 어 이다 뭐
10: 저런 권장기 로젠 센시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더딩만즈
6: 오야 꿈 어이 어 도스 지 어 글리글리 말레 아 도스 아 도스야 너고 디네 오야 텐스고도 와게라베 뭐 어 도스다
8: 都是的呗不
6: 대부채고르다 뭐 대부채쇼
8: 요요요
6: 너만 이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8: 요 아로시 보
6: 아
8: 보가 구유환이라지
6: 아지 개짓말이 뭐라 흘러지 어 글리치 아 아지
8: 개짓말이지
6: 어 뭐가라니데 대라게 디스도 구유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롭센시도 디지한도 야 항상 어디 고맙다 개짓말이 개짓말이지
8: 你到你到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
3: 내 다시 좋아 멘트를 추는 거 엄마 벨라.
6: 엄지라. 디샹은 니니게 내시 군좀 지하게 저런 고미야디 제 자제. 내 큰의 세요 마질.
3: 라. 내시 군좀게 저런 검자라.
6: 어.
3: 보라이 키라인. 안전 남샤 코에 군드네.
6: 这里也是南国的连续工具给这种工具是要听说蒙爹给贴不能给快要的这里没了提到了也没看给托门的你说先不拉着是苍木说你俺是一蒙爹了一起擦擦街能没说了拉着这种钱是俺们就来拖钱了答应了这么年蒙这个贴不肯的起个面了
11: 俺去蒙爹了嘎家堂，这里了，一起难过。前退所，南平文大人透过盲杖接不他，查家婆婆所，朝若南他，张部长，杨三儿我所属队民中。
12: 谈的呢，毕竟去出最中年大大事。刚么眼神就。三个那么错，公看不上，想不得呢。刚么眼神就认真学习。开始我瞧，这些时间去时间抓不入去。中国也可比周西习近平他，但是开开西团破长途，见面闹事。习近平去，中国这些时间他念不脱，偏见特区集团去就是兄弟家不他，该是一个为娘娘辈的顶上七八。
13: 去年年末，其中这台湾忙活对不起些的，中国谈这些时间去，两王集团操办走对起手，七十多对月起送不成。见面拿出去，杰克明白做大去，推着三板，巧用去特区让队长，十多东区过去，中华民盟集团杰克他，这些时间集团杰克去，年末这张他，中华民盟集团杰克他，这些时间集团杰克过去，有人亲自在这年末请伊了，推木托，参加过会不成。
12: 开始起着，杰克皮主席习近平去，本是开个桌，年当你所出来上海年内赠送的物错的学生，看啥事儿，我是被三级三级，每句也一不谈，忙快杰克皮三级，或者你说话，我的随三级普京接他，接钱拿到，天天不准前边断天绝对边，电车推贴不到，中控中央去积极出击，杰克皮主席，中央门卫皮主席，习近平的家送开钱，当托他们他，当交警去，七不是跟着团员点的钱关系吧，白绝不成。
13: 加送他，当天当了托他们钱财，新年当托他们也不切托不他，当年用钱呢，新年当交警也不切托，坚持卡三没不他，坚持团员没切吧，坚持打点没动我借钱呢，当年用钱没托不借快活不成。开始前这边政策吧，国家困境，中国他内部来谈参数，日瑞去内次和平团结，中国他内部来明日参加他，七天两局，小团内次文化所贴，制度他们是不切去。
12: 中国内部来开三了木头，加表修钱钱呢，南国开三所开矿机年来了，兄弟级别，杰克明白迷茫去推梦开片，松江车运营系送不成。铁岭安全出在国堂，刚木个中央个站了，该厂去日瑞南前塘，杰朗土小外面那儿，两眼修一切个，现在厂第二阶的就，该厂加工业拉就收钱不谈，日瑞去南前对外开矿机若干不签约谈，招揽年数签约少少看，推荐托两眼签过百姓。
13: 小看个若干没那他，三年前来亲忙操作，两年修为七个月拿修学不成。给冲突日瑞去南市团去，中央起来看看，家教车主给若干七千他，起来直接开三万少钱，南市跑归途，年薪若干七百，俺当钱去。给司机接看，胸口就拿当都没领去，前途这又来团规矩七百他，中央起来拆解女士小队来代言，团员人规矩少，七十当花，起来若干读书，人别忙途当我钱钱学不成。
12: 开始人工牌，南市跑归途，招揽年数大，外面今年得十七零，陆续谈，前段几年，忙出国就少来团卡，客人点别过来，百姓学不成。
14: 那么，车子门路线短呢？
12: 刚么眼三九六三八的。
13: 今天给白菜送去你，现在从今儿给厂从给厂从的江厂做啥别？哪个不来暖气扇？中国江南草白烧白。
12: 多路加着酸菜，若给冷铺香菇，给送钱钱去。中国安能去，给他们年纪初去，给厂充电呢，给厂干过了这边，给他们年纪初了，给厂去日日暖餐下，到军。

0: 아니 나로지 따다가리 되지 나로지 체시 체지 아니 주주 가지 계획이 이 체시기 나로디 계서 제 유스 그리고 뭐 디제 체제 다 챙기 딘베 지도 다 반대가 그 교신원에 심나 되게 만불로 사브리 로슨제 체제 아니 챙다 체비는 더와 중기 체시지 그리고 땅 이제 내가 준거 유매 다세 체비 규정이 규제 인도디 아니 내래 로 더와 주심 차지 양분주 양자 다완인다 이미니 시자가 다와숨 무슨지 지금 저기 딱 규제적으로 담으라 근데 왜 나 되게 다와숨 있는 로스빈 다 출력셔요 봐 아니 제반 이 로 다완인다 이미니 시자가 되게 이제 친구 계주 걸 봐 근데 계주는 이 체시디나 다와지 이렇게 라고 체시체디 계속면 게스트레는 다와르 에 라고 친구다 가서 시디잖아 아니 로니 다완인다 이미니 시자가 이제 자신은 능고 체위나 아니 친구다 가서 지리요 리스
1: 차튜소 남싱문다라 두구 망잠 제바타 차자 법급소 초로나타 장부잠 양사르워 소소 되미종 리주기 뇌친인간 학배급소 칸뎌 서법토살 니유토 트르그
2: 안저 수이 남 안저 수이체도 배전 시기 유탐 차롱기 럼뷰토 까지 체듀 마웅비에 쥐람토 파지에 체듀 안저니 우연한 진비에 환희이 멍뮤인 타다 용수 세뉴 안저니 지부서 동일의 교배 김희이 양다 미지 럼부 뒨비 쥐미이 안주니 제침기 규조가 인디 침중기 배모 롭제 낭부시에 안주니 제침기 송기부시 인디 랑 취미도 니도 중미시 안주니 제짐기 락다와시 인디 제짐 닝지 제와 루미시 안주 제짐기 제그리 튠보르 징미 탈롱기 쥐람 함도 숭신 난주 제팀기 제지 튠볼 샹네 딘튠기 누구 뷰주 쌍의 총매 진이

0: 미도 동자 손에 대가를 입되버니 대달 투유 다와 직송참 하정기 신을 매바 공의기 보무티 샤르 나자기 푸디야 르도히나 대달 유진 손은 추구 킴네 최종의 시 지주 신류나시 단이 지달 지나 렉섬 시 추지체 점추나시 토높키 내기 깨워다지 구르제제 부킴도 로부타 테마르코 송제 교퍼부니가 시집에 담리 기다 레 포무장리시 나자기 부이 남아 링규시 포무디 루진 치토 응이라니 치로치 지주 티니 체무슬룬기 구르제디 부킴도 로부타 테마르 송 라잠기 니츠이 테마타 공퍼부니가 살 교연이 기기 불어 꿰부치 달동 교기나 시집 슬룬기 코스유규힌 시주 노린디 아리 믹치메 나시 메바
1: 기기 여친기 키니 코스유발 치미냐 이나
0: 시주 슬루나시 교기 닥소다 놀러주 치미냐 발 돌튼치 부나시
1: 기기 여친 공부당 오기 키니 년자 치시 운에 도외 기우 망보 미수비 착도기 믹송 도네 유자 기 자가 닌도기 차워 좀발 미수
0: 지주 받나 실루니 쿠르즈지무 퍼더 중베 로교니 푸디송알레 당드메바 다크큐 양바당초 큐 범장리시 약부치 삼나 범디 강교 큐 방말링구 시주바나 노른디 알리 펠라도 자니
1: 여친키 다크 범티르 뉘베레 칼치시
0: 지주 실루나시 티달라나 큐 장리스 주말라지 메제 탈큐웨 삼르동괴블레 수르딘 충무스휴시 떼네미초
1: 예지키 고위 표미소 딘치부소 장리신 뉴베 레미치베 탐지 조규히
0: 시주 노린디 아리 파이 그 순치주 표규 켈린 탐지 샤베 지라 장리시 충만라네 냠도 초와게 그 티르게 보양 포모 제마 제추 제규 차와디 딩네 지송하이 포모 장리시 네츠 고르슬류 서윌라 나토 지리 쳔부 충미 원간 슬륜 화고니 게베스 부치웨 그 추디 게베 년도 스마 표발류 대달 로이 냠마 직송참 年时思论出港都出了总位前面跑的没都留了他有些你给给我们出位那些气度情侣都送你前面蓝都洗了你为各所让给普诺伦丁阿里年过不用你没办没也没知他色中了七星一点雨给我素质洗心眼给我他们气就洗可我洗为结束去给四万点过推到都让给下去当送给主织了三路东归了 让给三的张里是汤也多没说是拉不及给农论的阿里那是有亲戚给叫我三不忙大起在去了给让给七地托的命那么了连三不住归被被困难于天天给我素质洗个家真土特命几句四轮起大起不三不大起三顿三不看不说几句长前面蓝图写完了 심샤난게미남이동기총차고시드슬륜화고대중송의담응의포장도캡드미남이냥해동신로자와남갸심도체미침티네이동에기스웨노륜딘알리랑게피대추기치고남심부신주포장난게시자륜체남타총기난게미미자총메파마탐체슬륜돌초기제고쇼슬륜사르회야제고효 도주기제고시네군주남장장기내수취참노른디알리킴도로타코니파미거진체네왕미동우쇼년시치네킴구동외자시추원나그고치외랑게파탐부초쇼급기치조루투시유바티기미티노른디토마타그라도오자네세중구쇼게토제마나게베타마치근이직딩기춘일레마데시 俺那他把给金他们送的喜庆呀，拉不提了装备过几件面子，给让土地起我们住，几生不起。关注给他们的电报，你们的诺伦丁阿里，日不停地从前那给金钱给不进。听你那送钱，可以从北浦住局长西谈，具体给大土准备短信说，旁边都是来给推到玩去了，用我表示了样，是那没办，拉东了样，样不稀奇。
2: 给他儿亲给赵春去接送回，亲自年轻给诺伦定了面吧。谁穿过去，赵春他第一天醒了，当时嘛才能，给诺伦定写给他们写朋友一把，给他给买给他们写亲过去。诺伦定你年轻给他们了几名年把面吧，就什么这把去，天天去呢，请你三门东口对面，这就呢年轻给他们那几个龙伯大。 让个小菜当地请他给广播马铁边，年轻的马窝前的熊熊都起头。天天农轮的二心怕硬，肚子苦内头。

0: 인비 이치 지광시 정신 전서 아시아 기시와 낭전의 규제 기난주 양천 신도기 삼바 강토비 주화유라 기난주 시제카마 신토비 주화유
1: 차트수 남신원다라 도구 망잠 제바타 차자 법급수 초로나타 장부잠 양사로 소소 되미종
2: Zambalinge Tamil Lip Dui Tiling Kigam Sungji Gisami Doli Tena, Tedi Shibinan Tian Chazan Shitu Song, Tiling Litsen Zumji Tanzo Gun Shugan Yang Chinki, Litsen Til Shipsi Chengui Nankin, Gedula Tang Fusan Dula Tsubjuni, Topo Chung Chung Tolu Disengi Nani, Tanglo Yuwe, Mundu Niwan Shugi, Nanan Tsu, Jimmy Litsena, Yangger, Jetchuki.
3: Tandani, Beijing Ki, Chizu Jok Sum Dadaji.
4: Pension 테레니 편다 뒤에 체 주구타 진다 고베 체지 레사 명마시
5: 텐디 레체나 슈괴난 톤조니 처카키 차와 초디 제디 모티 기촌 케르르네 체니시 로뼈 레튼 비시 유베 고타
4: 랑중 튕공베 네츠 포규 도 냥가다 응메 긴자라 랩시르 체고 추베 고로
5: 감츠덴키 기촌 케르르네 체 답든 로뼈 군동부로 냥시 로뼈 레튼라 괴동난웨 고
6: 中国陆续组织草巴出了孟西局参与公司若局如果给各地当地部给中给日月内部破局多若局不列顿虎大变形月别国如给中总统若局恩索卡当一月不他局一车就得了去问马赛三款若局起来开别从中内部规制开途决定内部及给三款列顿别为国所言下面列顿去南屯西部南塞罗那
4: 你是对马拉差不多的给人给日月内次年岁若给列顿比较了概念清不随月明文件出嘎给密催给不当冷不相为列顿胡的主评局大家内次破局做过了根据卡松局内催给列顿主评局进给中嘎过了这些冷不接力器拉咱马到提进参马相信不是 那就破局多若狗前天催查罗出地前天若狗列顿别行月不谈铁不如能治目的开心恩索无真前行月吧各自人家人别行月吧你国给忙做若狗那胡的修不算当那场面推最腾进给没说月不谈人家岁月列顿主不当主没有什么事下面提过一个生就学会人 今天街边在松竹林街前门，各种床垫都七八盆呢。年岁若狗不当着，那么新旧的刚安全不随意。前工图各种床垫了，这得进军领导把菜七八盆把了没对把了，俺先给他们接的。年岁可以给不列顿比较谈，俺说今天苦力带着土狗了跟送钱一不是。 若狗前天催，根据卡松局内目的各种价格内置破局做过了，年岁催狗不列顿做不谈。年岁对马的七八百遍进去，内置破局作为啥说不说吃不谈，难把土价面积差按年你也怕了新月别。我的讲年钱不远，人家跟送钱的，催狗不没催，做就你的胳膊谈，他不当年，俺们这跟送钱的。 去开啥级别，其他们谈，强日苦叫了那些人不签约不行。那么些讲话当着，那么牛就签不了，啥都安置点不签约呢，没多没人话时间。这种床垫，你过去创作卡给忙做去，年岁竞争谈，苦力当日，推卡一年，你这破旧多，啥都安置七八件难活大修的，年岁若给不了，对比叫了若给了抗力签约。 这种床垫帮凶床垫准备破窘去，男子天气俺最啥都二个做不赢，太贵了，男子忙不退月别，俺就养心多钱没穷，工资能没他妈他妈也不需要接送些。这种床垫任何床垫准备突点年就给，年达了啥都二个，啷个了短就给就越接送些。
7: 人工车在唐国塘干嘛？西局也没说，三个月把女子破局呢，孙局的狗娃了，找也狼巴的多，六不多，一年也不谈，连顿把忙不西给拆多，那么说。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닥다지
1: 디카르니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게 룽치 이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쿄왕송 랑랑 송차도 니나 멜롱 딜라 시파르츠
2: 망정 망법이 준비 제일 좋은 거 아니 소스 차동기 이게 이게 좀 그래서 친구 쾌왕 성경대 좋지
1: 팀세 멜롱
0: 세글린제 공감사 말레젠 조정 쇼겐 디긴이
3: 같이 우토기 급수 땅탕 시중키 쇼미 속결휴 체리타 튜비 권에 늘고 기세 제구
0: 자잘 롱접기 지수 제베 김시 깨르토 민람토 찬이인라 리롱아신 제베타 미유아신 대외 켜발니
4: 초 지르강의 유튜 초시 참게니 로교류 만취 미치 샘지키 강엘레 넘버 기와 체크
0: 생글링게 레미 최다 피주 제배 등윤 팀지 원소 레미 원시 머규르콩 공시 긴습제의 토부트글삼 팅디 팀즈배 시디 지배낭세리제나 사무 팀즈 레샤 칸기 팀즈보다 전라기 원춘 큐비타지 네튠틸 세디 능지 지루니도 니숨레 다와시베 최주인 저시 공스 A나 슈네 투유 러숨키 예주 켄지샤지 최대 투윤 다와 투디 다와 주베 체 군인 파임시 최대 투윤타 레미 무시 머규로에 공 다레 라보고 친이 타게도 앞게 주규 카제 체시 최대 투윤 팀의 예외 다와 구벌 공시 겐고로에 앙토네 최대 투윤 다와 중니 파 젠초 나갸 체규 인시 셰엽시 저시기 메드베 넘규르데냐 모투 레슈 톱치 머드 릉듄토 교류엽시 이내양 이토기 지규르루 규미 공스 A의 딕수의 럼로다나 레미 응시 교급 띵띵마라기 토안에 절린 체크기유 진대중립의 최주군이 공스 A에 뜻이라 진대중립의 최니슈기에니 레미 응시 교회 절린나 슈교부타 진대중립의 최니슈군이 레네네 체규 다도당유 띵띵마라기 낭토 뜻이기 레미 교주 내당니 용소 최대 퇴유 인식 닌텔 공스 A의 랭겐 쿨미토바 카야네 녜주기 켄격 칠딘치엽시 지루니도 니실레 다와손비의 체인이슈 게니 저시기 공스 겐구로에 카발토안에 땀닝 제베 저법직 진부슈엽시 저법테나 저시기 진덕구발 레미 문실교회 퇴장 제법마리탐 티두 문실교회 퇴장 제거든 진이남 시티발 공시 경고에 키라 레미 응시 교회 퇴자 체크된 키란키 신기민담 시 렌더브리 저시기 내로 대르대네 동주 체규 리듀슈엽시 최대 퇴유 링도 단위 긴접 응유골 치듄 학잠 저교배 뉴주된엽시

0: 레마나 게베 타마 치그니 직딩기 춘이레 마데시 나네 타바 게진 탐바 순지시히야 람티르 조미고 지게 미자 키랑 토제 치와마즈 지심수시 관주기 담티 덴바냠네 노련팅 알리 지부팀디 총치난기 진치 개버지 팅인의 송치에 그 총배 부주 주장시탄 주티기 당토 준비 뜬숨소 방미 두지 레기 투다월치라 경외 표시력이야 세나메바 락동력이야 양부시치 기다를 김규조준 치치송외 김진이 친기 노련딩을메바 세충구쇼 저준타 디진신을 동수마체는 규노심세기 남시 퐁이 이바 키랑게 마키남 시팅구치 노른디니 녀친게 담라 지민년 발매바 교생제 마치 디린 교나 친이 삼동 거드미 지준이 녀친기 담 느껴게 롱보다 장게 샤체 담디 친타게 공발 마티베 녀친이 마워치니 슝슝도 치트 디네 노른디 알신 파긴 두지 코네 튀다 왔지 그저 부이트네 미시기 그 김기 진체 긍중실을 조무조니 틸리 루주치 그 티마르 외부티 밀어 디르캬 치바타 양协信给 그 康巴对呢, 林陆军呢, 그 铁马尔 康巴对, 过了金秋季决定, 铁达人인달 准备 뜬숨코네 推到了接地, 파긴 林陆王都, 罗口记账店, 年西세춘타, 청통척치남, 热세나리야, 当年级别급了, 七年结果动位, 这些穷啊呢, 그 양랑의 国企원主个, 铁路月给 초부지기, 성덕기, 그 겨도 점내송, 세종기 고친의 덕업 녀친인비 튼지유 집에나 녀친나시 진다기 고고영안이 심제 집에 튼티 타정무에서 튼송 시주 노른딩기 전다치시 조송에 시티 녀친나시 타니 심샤기 차주용을 끌리지 메바 교수 디니 중송기 찌르기비 기란기 십제 제조 지주니 찌르 노른딩라디 녀친기 담디 퇴바타 노른딩니 동법매진 리시 담마외 뽀바양치 유삼송지 타니 최더미 지치럽게 그뒤 그격도 윈내대배 초부티 른친기 부타 녀친이기 담남 지신 퇴청 천진나 손이 틸크 민남로 메바 견조시삼 노른딩 김장동신도 당의 납치치 지 등주지마타 노른딩 아리 동법매진 차고르네 디가리 各地铁轨的超不吹的面积的压浪的超不行他你大美对着小别那我再次细菌诺伦定给缺七七铁没退不行细菌媒体大个球马出不在身边苦命着特命细菌超不地送为许多超新细的样大个金杯普铁人苏那七鬼别苦我着鬼托送细菌铁大超不那让给共情细菌的退超不那么松仓 노른딩阿里几乎从没开干的六月七呢，可张里斯平呢，温图年轻的具备担当莫了些，大概永远他们家找不到他们给钱的他们，温江宽最大的亲属怎么样？没办，咱们精明认为退缩些，他就靠他爱提的不求的，干脆说上面去把米线，他呢大概俺做出这呢，马子听不出呢，抽屉欠缺的米线板，日不进去创个来说话去，记住。 天天可以让给超过些个轻过松的过冬不呢？天不些个过去呢？给他送烟，去个金大送烟，打了送二手，谢绝。诺伦蒂那些，去给金大了，全国诺伦蒂阿里西巴提国家，金大给能进水的学了多，谢绝些。天不提难的说呢，可以西巴提新金大给念读说呢，金大的热度去呢，帮我提了谢谢查过些当地，金大点名就学吧，哥，谢绝。 这么提观察的说呢，诺伦定了，年初前大学没，记住，连提中了他诺伦定的心思，媒体中国信息引把他，但天马流干，先拿听着移民信仰呢，初步你不得经过送的沟通不呢，初领给当天听谈不谈这个事情，天天可以心思，大概我朝这里新村去呢。
1: 铁车内可绕上七对把人一起，用四年的可以按照九百岁的轻轨热玩送养，长满那得呢？再看看呀，铁开门窗外，可一个呢明暗提点儿西对，龙的眼珠可不啦，关于走的过送，东部接不接对，关于过年对送，接不到别去了，免得没把绿送，成都超不久了，路途期间没多，你对给我安排，采取钱的计划。 天天可能看到的夜幕的对白，此呢张丽西面板，金大庆，可没我是你去了学习品，明天最近让人家若平车给大侠，给人拖着一样去没事。他你去的没别，给我们那个金钱城里总结，那个错期的钱，亲姐。 야루야

0: 그 장리스 코니 키다 같이 잠이야 체월 미스 지주 진다키 코모양 키단 체월 미스미 원양 차오 티드 포토드 람디멘 주 타미시 지주 노린디 알리 데레 랑디 장리시 라니 송신 믹송 치미랜디 치수 집에 담티 다르시 메소 낭잠 슈다 제외 튀디라 치외 심디 스미 시와이 코위 심기 튠시 키라 슈 차오 티라 키자 이모나 토제미즈 벌규부티 범티티네 첨도도 조이츠나 총부남 조미자 유잠 구베지라 사조카기 총부남 짐길림네 돌기타 프랑스 터키시 아스오비아 키르시 다텐 자디키 소 유초카기 범남 첨도도 듀니 통키 도구 초구 총참 그 미초기 위수 계수 침비 속다 전대 남 센타 벌교부티 총배시에 받아 세점시동 앞기네 과초당 시주 벌교부티 총배시에 받아 세점시동 앞기만 러송디 티류 총부남 러 콩세동도 주비치는 실륜사위시부티 총나조위 급도키위 그 노린디 알리 총도도 대바통하나 롱을 화구 대비 추구티 티류 대전치기남 대초티를 타동 포문요치 락사유비기남 냠네 다월송회 벌교부티 총부남기 과외 춘이 기수 침비 총도동신 유부통두 그의 샘수 추구티 타자가치에 우토도교니 포문장리스 총구바토부시 냠제 벌교부티 표현은 허니 응득기제디 사위기 잠도손 사토도 우자외 쿠자피 사위기 벌교부티 슬륜기 카피블레 광투미뉴바 포무장리스 쿠잠도 티니 다워주 사위기 하상 포무디 콩세 동케 중앙 시주니 포무티뉴주 롤러퍼 벌교부나시 텅기인 시공 시잠시동 앞결부인 청구수부인 시주부나 슬륜기 다기 인공 테란 제초 시주
1: 人工三门女伴是日新其女看了些呢三位西伯天的东家其心先了增不望于东局各位给我读不进行一把滚给心铁定阔别真的冷呢全面给牛仔举了马电西长美开启我里年初我做送钱铁起三位给朋友我提了没不出所店里面吧却他都满着我经营铁都吹着我用泡沫的三张鞋弄了大个牛去了三张
0: 맞게 주 지디르탄 제대 주 벌교부디 노른딩 살소니 메바 딱 친다기 타니 장리스 지미도 쇼니도 베 포무티 라와 칠루미도 지주바나 노른딩기 티지르인 시티 벌교부나시 텅깅엔 주 장리스 시군 세잠시동 앞결인 채토니 송회급수 민의 사위시부디 총도 조회급수 통지 세잠시동 앞결 포무디 뇨규 카담 유부나 포무디 다구 큐인베 고우 킬리아 니루 쇼와 용비
1: 내주디쿨가신세긴베 Kyuki, Pulun Dini, Konsun Sichuwe Gupsu, Kovachi Kiglak Yubi, Tsezinti, Kokordani, Mibso Sibati, Gadir Ki, Mikuniga Mibi Nest Lungishi. Nolun Dingi, Tanisitashi, Lian Sangwe Tachihu, Chiba, Permiti, Koi Killer Tashidu, Kigi Tedar Tumna, Long the Yubi Situ. Nolun Din Nashi, Takila Tachihu, New Horseda, Situ, Purgum Nashi, Ko Chomdos.

0: 남 개 찬이 싸워 부심 파라 싸워 당 사딩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상매 투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정부이
0: 아주 당미 속자 응위미 잡았다 뇨종미 집이 팀 체르구시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 중아 뇨종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기 중출러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수상 탈비 동굴

자당 덴베 생글링게 공감사 다다나마링게키 표조롱친 년체리고 표괴롱친기 송가처럼 규제 센시나고 초비 레센디기나 표조롱친 년체리고 표괴롱친기 차체 레스 미마니라 구두슈규 짐주 테테리센키 랑고 다용시베 낭세디기나 三零几，今朝天天凌晨起，恰恰就是一忙年了。

0: 哦，那是。哦，你们真的就这样子。那是那是。哦，可是最多的呀，就他的叫他什么东西，他们三百个里呀，毫米九千多块，都在提。
1: 哪里？
0: 他的人民币人民币皮具前面几里呀，毫米什么的对账吧，大家认得去的过是吧了？
1: 哪里？
0: 他第一波路里呀，就吉林长寨这个呢，下面呢，就南国皮具前面推出的早进过了，下面的大家去对账吧，肯定去抢了啊，就铁盒皮具去。
1: 미기 비간 독재다 소리.
0: 오.
1: 어디지? 근데 칠리 세미나 칠리 숨네 조버루샤. 다디 망샤지. 릴. 칠리 치숨네 치조버루. 다디 겔라 칠리 세미나야. 고 딱딱이 디 데임도. 그래서나 다 총기 나로다 총기 직다 다른 거 7월 다니나. 양고 니 가가 배주다 딕치 장가 머뉴 로가르 발.
0: 지나스다
1: 총기 나로다 다니나. 카가디 망고시 배주 등고 자 양직 지리 카세 양티 니즈네 디요리 조르니 다디 조야디 카니요리 기나 콘들레 지나 쉬우는 시게
0: 규기르티
1: 젤 직디 응나조 단다 자이 단다 타오츠 샤제 핀사디 나로리아 카니요리 개게 쉬우나 런지다 잉스 타그직다 라지요리 기나
0: 레세 레세 냠바소르다
1: 젤 냠바치 냠바디네
0: 쳔바지 직 냠바
1: 라리
0: 레세
1: 냠바디네 녀르 조르리
0: 오,
1: 这是。他可大家的嗯，听了的个忙个同个的了，叫做如的。那是那是。他差个点那个那做他的，吃什么呢？吃粥，你得不如了呀，这下。这里人生病了。那么，他念不得那个啷个做他的，吃什么？吃西不如的，没见那鸡蛋的家伙谁多？那是那是。
0: 哦，那是那是。他讲的，国家给他的奖励的，他们三百个里呀，过好米的。
1: 据土贼的这叫什么了？哪里？
0: 培训前辈给人们出来，看起退休做了下官，看起人吃的多，做了下官了。
1: 哪里？
0: 他这培训前嘛，用的当他都的都掉了。
1: 哪里？
0: 他的这些人送过来，这讲大很多体育面的，下面呢，起来个人用培训设备，拿在面的机器，别个这打这些国家。
1: 哪里？
0: 下面呢，起来给他别个这打这个有钱人去，别个这。 打这些玩意了，那是特别是第一年的电锅玩了，那是那是那是。但是当年徐明的长眉金色的叫了，火个是怎么？南国的这客家呀，这个呢徐明呢刹车锁玩意了，那是。但是南国的这，这马来的徐明呢，长眉金色这，他的开钱不休气，差点玩意了，那是。他还说的，南国别个这，个别个人出去，但是。
1: 南国那里修人金币呢，定价的，定价的，修不起的，找个修钱包了吧？给了。那这个。
0: 但是说啥，退到了亚的这个托南马那不去，其实国家的奖励低。那这讲到修不天价，给那个送别，他才行马修。好米送别，他都马去马路主要定这去，那是特别的呢。过去穷这是卡路挺贵呢，过去伢个是卡路用呢。
1: 到底定这是些个了，但。
0: 其他呢，这个可其实蛮子奥子是，做不到这些那个，那是他靠人不赢别说，他就卡卡的，调没有样嘛，就别大个这老马不下去，行了。哦，马林姐，对不对？哦，马不下路的。难怪别那，这说了你什么了？卡卡土语呢，是吧？刚被马林姐。
1: 哪里？
0: 啊，从哪里呀？这，人家来这。
1: 他人性，他人主义别说了。另外那组，他的刚被那面学嘛来个了。
0: 是是是。
1: 第二嘛，这这天别说了，天生的，他马来西姆拉，刚被这就讲的那么久呀，这这个是第二呢。但那，我，看看这的做啥，阳光马来西马罗钦，提前给提起来个了。我那组看看的，他讲的做不到，你查了下下呢。看看这里，那那就讲的是啥子盘，第一大。
0: ando
1: tanda kaka jaglip dunini
0: tarje
1: cha da cha tarje ta ji ta de tu ro ril ge chabu yori la tishin ge der sile ya kaka gibdu jane tishin ngana su ta kaka di 카가 뇌베치요마라기라
0: 대부메베스
1: 메베차조리 자다 자다르지 기기 담당은 자대 조업이나
0: 워지지
1: 군인이다 직 그랬는데 디르와 작대를 안지 콜로나로네 통도면 자고 고주발
0: 띵가랑조 타도 미기 통토지도 와지라
1: 나리 나디 카가 작립디 갑셔디 자리 기디 자르발 나 자다 조나 그도 자디 자다르지
0: 군인이 수 자제신의 고가가 되부터 거르발
1: 나리
0: 다들 작디 디다 콜가기
1: 다 작립디
0: 작립디
1: 나리
0: 님보 송드지 카 자베 그로 신네 카카비 누부디 튼도 거르바
1: 질
0: 레세레세
1: 다 군이니 추 찌르니데 가다스네 안디 눔저르기란조
0: 오
1: 다네 길란조 강베 마직 지두전에 카가디 카가 지두전에 단다 다 기억해주나 샤제 타반스라 강베 샤사란디 지두전에 디나로레야 단당도 칠로레야 단데 디쇼르기란 ABS 사지. ABS 나는 아주 단데 디리 카가 지용기 단데 그 디셔 말아줘 이렇게나야.
0: 레슬레슬.
1: 디 지밍질이.
0: 레슬레슬.
1: 디 나로리아 단데 아주 눈치. 눈맞이 이렇게나 아주 단데 빼샤샤는 눈주지 다 뭐죠. 로 지야 마바브 제제 카가 지임나 착보체 대도 없는 거.
0: 제제제.
1: 다시 로바는 양구 카가다 뒤에 누베 주지 간절로. 강베 지토 누슈 텐데 슈크챔보 직 차데도 디나야 디리키라는조 인지 말라 로바도 전 로나로 말라 디나로네야 푸슈투 로케디오 어
0: 군누슈치
1: 누슈치
0: 제제제
1: 정공슈리 갸게슈나 디 푸디체 눔디체
0: 오
1: 아니 작립체 디네가 나조 카가기 단다 작데르치
0: 디게시
1: 되게 시 좀제 신의지 가가 누구
0: 가까 투비 누구 튼 거로 말
1: 라리
0: 라리 레세 레세 도저히 싫어
1: 너

0: 시 콜로스 독도지리 다 근데 주르 뭐다 티니리아 급제 먼저 단셔리
1: 레세레
0: 세상 뭐에 림부 개발 자신나 푸급 디네시도 쓰는 건도 콜로 야딕치 기타 나르베서 지랄
1: 제제제
0: 림부 대도 말라 사과도 샤루리
1: 어 개베 원스탄네
0: 제 당도 뉴트다 인데간 치미나 림부 문조디 두스 개야닌 거 여기 냥가 타고 싶지 요로디
1: 레세레세
0: 다지 뭐에야 단다 결론조 다 배차샤나 지도로다 인데간 케체 마스웨제 직다 슉첨을 차도나 현디 제나 가르기라
1: 레세레세 다치다 세가 수비나 단데 살토세 고치 요마르에
0: 나리
1: 디수 체요 말라
0: 혼
1: 잠바니르 제다 세가 다치 소야기 고 냥가 총요르바 다 이네 셰시도 참자네 조 카지
0: 나리
1: 다 이네레 폐준 집에 규름 처리야 단데 다줘야디 즉 lamuina cha yamena chik tuba chik toro so tin de ti ngwe di shuk che yibe so chi ngwe sa ti tamba ti
0: la re
1: twa ke la
0: la re
1: le se ma se tan de chi lo chi thu si ta chi nam chi ge gyo chen bo cha dang ko ta ma de yong ro ba la
0: re
1: tin de chi ba ngwa zu nga re chona ta ke la ta chi ko chi le ran mi ta ta de yu na me na ngwe di chi ke cha su ro da tuba chi se ge sa tin de chi chu shi lo zha so di shuk che yibe so shi tong de ni chi
0: 那对了,这不我的你。这,提的,Lex Tower的。这,提的,Lex Tower的。但其实这么的,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 다
1: 감시했지 무슨 소리?
0: 지 잡에 소리지.
1: 어.
0: 그 나로 숙취자지.
1: 네. 다잖아 단다 응나주 랑고 단다지 초스든데네 코든데 주도.
0: 나리.
1: 네 디냐라니 나올이야. 다 하쇼르 응나주겠라. 고안이 배급리야. 다지 곧 놈슈 추구로 봐.
0: 나리.
1: 색자 추음이는 고아디 니 디그로 봐.
0: 나리.
1: 마세 단다 응란주 직 주데지 함내 슈미나 곧 주르스야디 피게직 담비는 고아디 파카슈르 원단 차부 도야고 좋아겠라
0: 나리
1: 잠시 되었던데 차도 된대게 규긴지기 삼주 제제 말에디 주하 가버 주겠라
0: 어 디 틱지겠라 딜샬 당나서 어 남규 담 주스단 되는 망체스 칠레라인 슈티지 주르기라
1: 어
0: 타코 갑장 코라 갑장 줘야지 더디 숙체다지 기기기나 잡두리
1: 거기
0: 뒤에 조세도 닝지오제 장마고체 아니 이제 왜 잡으시 되도알
1: 레사레사
0: 더디 퍼스 님은 조든 친사스나 거기 되게 원단이 얘도 전에 기기 투 세브 차용돌
1: 오 레사레사 다잖아 어 거칠에 랑기지 피게 그 그것은 내민도 그저 왔다 된 통년기 된 지식 있느니 결라소문 등 신지 동매 그지 식스 디나리가 초도스 되나 고 야고 유브랄
0: 라레
1: 레세
0: 그 다지기
1: 자우다
0: 리 자우마체
1: 레세
0: 이게시 교도이라
1: 다 자원에 뭐 추제 순고 말발 제레네
0: 슈 뭐주네 약설이라
1: 제 뭐주네
0: 단단한 좀 망차지 단다 콜로다 레지다 디제미나 사바지미나 망차지 증거도 슈리 먼저 주스네 디 시라 맞추스지
1: 오 제시
0: 다디 슉치자지 다디 왜 잡으시 되면슈 콜로 기 잡이야레 어디 잡으시
1: 다시는 그 비계직 나란주 콜로 비계직 기바서 와겠라
0: 나
1: 된전에지 커수에 딱경 근데 어디 튕교 파샤지 뇌변이가 유배서지
0: 제기라 뇌뇌 디리샬 다 그 디나로래 다치 딱경 뇌디 림도기라
1: 레살레스
0: 이 세브차 세그규야 대신 단다 견란주 디리샬 뭐 망고시 다디 주 테네 딘데르샤 직다 강강공에 나올 다음에 기자제 단단한 좀 외대야 부르도기야 쉬와기라
1: 오르르르
0: 외대 부르도기야 레라부디 칸시 디르샤 어디 단다
1: 색스디
0: 어 색스디 쇼크체 타체 기자베서 제자 아니지 강 권도 나올 케베주고 아니 그래도 다지 기치리는 시 부디기음이 제 나올레 나올 부침부 유자 다디 디르샤 부디기야 저디 길랑조 기리야 길라 그런 어디야 제부 저분데 잔난시 저분데 당연히
1: 어디서 디년에 결라 단단 아주 중대래 도나데스 중 고랑고기 콜루 남바사체 딘제지 페주 슈치그르 발 딘제컬리아 그래서 고 긴긴부치리아 기도와 연식 그랑수 미 르뷰 리코 능신기 딘제기 직 선구 당 땡겨르시
0: 나리
1: 토나 중샤
0: 디 체 대교 뭐라는데 양기랑 좀 단데 미 단데 수군은 증만은 시 단절이나 두스
1: 어디
0: 두스 잡게지 잡는다 가게슈는 안드바르 시랄도 스파츠 나다게베스 신데다 데네 야 뭐라리아다데 디오리나 포부 스타는 시기지
1: 오
0: 다디 틱게브드네 디 저구디 체면 아니 불도 기용으로
1: 오
0: 아니 기디 탄도 라과르도 코 기다는 시기 나리아 유자 거지 콘도 나로리 케베슈고 그도 디체용도 불도서 시기임지
1: 제제제
0: 텐제시 시작이라
1: 레세레세 너 다시는 결라 탄데 콜레다

0: 퇴경한테 랑골 동안이 떠나시를 찌롱 랑골 닭경기 시제야고 마게나 키랑 칼로와 첸텐시를 찌롱함
1: 퇴경한테 랑골라 지제야고 틈나야 랑골기 견자리니 랭이기 세모둠나 키랑 체당된베 칼로와시 칼라인
0: 랑골 닭경내제나 피타
1: 디네 왕차된베 딘슈권준규 키랑기 균디에랭이기 랑골라 닭경체당네 랑골기 룰라라 균슈로와 주탑친투라
0: 디네 키랑키 랑골기 농탄 로알라 춘중 치다네 콜롤 십시 치단서 랑골 동급기 균시태 캔도 강리 영토
1: 타다 키랑키 센신비 리젠디니
0: 팀주 태태 레젠게 낭세 레첸 랑골 닥종 십피니
1: 렌디 레젠 난 슈규로 그스슈
2: 아치 우토기 급수 당당 시중키 쇼미쇼 결휴 체리타 튜비권에 늘고 기세 제구
0: 차자 롱접기 지수 제베 김시 깨르토 민람토 창이 인라 리롱 알신 제베타 미유응 알신 대외 켜발니
1: 초 지라 강에 유튜 초시 참게니 로교류 만취 미치 셈 지키 강에레 넘버 기와 체크
3: 차튜소 냄싱원 따라 두고 망잠 제바타 차자 법급소 초로나타 장부잠 양사로 소소 되미롱
0: 이 뇌치 인간 학비 급수 강조 서법 토살 니유토 출근

0: angeti thukbi ne kilan jo yamene ji kholo chelo se yamene nalo se yamene ji motor ji dewo mengyo kyom gebya der si gebya din de ju re
1: tan da ji ge na le si lun sen da kholo si so ro
0: la ri
1: ding sen de pige ji den ki be dun da ro twa
0: ji
1: wei sen de ko ne da so ro
0: ji
1: che san si lin ding wei su zang ba ran su ji pe ge ge ji xian na bu ne xu bi ne tan da lang guo ji kholo si kore nae dan shuo ru ba le di ji den ki si ne mi de ko zhong bu so ya
0: la ri
1: cham san yang ko pe ju qi xin qi xin ge le su su ne ku nae dan di da mi ge de pe ge ji te ga shu ji se tong gu ma de de chu go ge yin ji xi de zo ba duo zo jiao zhu yu ge ru ba ge la
0: la ri
1: dian bo ran mei shi qi
0: la ri di di ri xia ki lang zu tan da ji da du ru lang ga da lang ga nam ti xi ken de shu ri ki la tu cha de ne qi mi ne 아니 그 단다 직도 줘라기라 콜로시니 강글로 단다 직도리
1: 제제제
0: 아니 직도디 딕치 파수 격체 아니 디르샤기란 단다 콜로사야다 안제 디치도
1: 레슨스
0: 다 디네 길란도 소수 랑직 다 배차셔는 직 다 다른 걸 신티직 질리 안주 현재 직 다 개껴면 내래 인지미지직 디나 그냥 콜로 마사야 캐슈 교육이
1: 레슨스
0: 노
1: 다디 차긴 조드가 됐었으나 람무 티삼키 잡부 메데베 변나 도루다 공도다 바게라
0: 라리
1: 딘제나로야 지 규정부 규제 지리 치지키 딘제가 세시치 괴미나 잡초나 단다 콜로시 다지 내당 땡기치하기 고딱제디 전에 야고로 바게라
0: 라리
1: 레세 지 제당게라 단다 총견나라 람무 잡부 딘제로 바라
0: 라리
1: 람무 잡부 간로 규디 잡바 양코 체시를 줘로 이 딱지에
0: 근데 진이네 손보루리아 랑가 잠보 있는 양 딘디시 디세우도 있나
1: 어 딱지
0: 다디 어 책도 어디야 랑가 잠보 있는 레 토마리스 도시에도
1: 토마리
0: 라디에샤
1: 레세 지당랑 주 따탄데 나레 냠뇽도 보차샤나 나탄데 뒤데 랑고 주게라
0: 노
1: 다디 뒤뒤 급뒤뒤 잠바 고 세가 수 테모니 디체소안
0: 노
1: 알로이 뒤뒤 잠바다 나츠 주고리
0: 哦，那都是在对，你看他娘娘有点点的，跟着学徒长吧，谁给地主大姐那大大的些送过多啊？哦，
1: 对对，几对嘛多，他的，过啷个过了三不几，才对长吧过，起来明天批个几，他的养老送养给，可是天气给他的地，才是的几艰难过多啊？
0: 那对，
1: 先把多养，那么小块，就对这个几多难买的呗，说的是多，
0: 那对，那对，地里下艰难，那都叔叔几多难吃啊，几里下艰难，
1: 是是是，
0: 确实确实。

0: Tujung Antu, Langor Donani, Dona Sila Zero, Langor Dagyongi, Sija Yabumayena, Kiran Kalua, Tendin Sila Zero Nam.
1: Tujung Antu, Langor La, Jija Yabutumaya, Langor Ki, Junjarini, Reni Ki, Simutumna, Kiran Tetan Dembe, Kalua Si Kalayin,
0: Langor Dagyongi Zena Pita.
1: Dine Wangta Dembe, Dinshu Gunjunju, Kiran Ki, Junjia Reni Ki, Langor La, Dagyong Chitane, Langor Ki, Lula La, Junshua, Jutap Kintula.
0: Dine, Kiranki, Langorki, Numta, Lola, Tunjung Chitane, Color, Sipsi Chitanso, Langor Dungapki, Junsi Te, Kendo, Kanik Yongtu.
1: Tada, Kiranki, Sensimbe, Lizendini,
0: Dimdu Tete, Lizengi, Nansi Lizen, Langor Dagyong, Sipini.
1: Lengi, Lizena, Shukuro, Gersu.
2: Ache, Utuki Kapsu. 당당 시중키 쇼미석 결휴 체리타 튜비권에 늘고기 세체구
0: 차잘 롱족기 지수 제베 김시 깨르토 민람토 찬이 인라 리롱 알신 제베타 미윤 알신 대외 켜발니
1: 초 지르 강의 유튜 초시 참견이 로교류 난주 미치 심 지키 강의래 넘버 기와 체크
3: 차튜소 냄싱원 따라 두고 망잠 제바타 차자 법급소 초로 나타 장부잠 양사로 소소 되미롱
0: Nurtin Yingatabia Gupsu, Kangyo, Serpop Tosal, Ni Yu to Trigger.

0: 보게상 다른 거 산다 천좀 그 낀다 대 샤즈인다 천좀이야 따경 야고 치마도
1: 레스발라 발라 심제 나무고 다 부식기로이나 범식기로이나
0: 계란이리야 복범을 가르 전부 이네 나저 김장디 앞서라래 단단 지저님보다 정말이 지저님보다 진입이나 나저 체부 쳐야 보고 깨부다가 보파다다 보면 마다 인스제제 밤에 미군 되제 파츠 부규제 체부지 줄래 요 말이 이네 다신 정말이 지저 사브리 어제자 당에서 주 예배 두드려 내샤 다샤 룽진나네 싱주 요상 지고레스 제제 양스 시에도와 보 니어레디오 디직 투슈다
1: 레스발라 제주교 대유
0: 야주 나지 년거유
2: 俺给个周记别中仓中车座天松饼人家有三千年车站他在当七八年人家第一基础人家停了建筑准确就是快车的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一基础人家第
0: Tine, chengzom lia yagu jay doi shu a.
1: Les bala.
0: Nye zhongbaya ama suju la geyo shu ruus ge danga chingu. Ori, mogu shu ya da, chomo zo ya digi nye jay shahu. Da buran gyoz gyushi.
1: Les bala.

0: 바바. 그래도 언니가 부친주 도와지 라다야 로디게 친에 레가스타 쇼민도 봐. 유레리야 후부 근제민도.
1: 최단제. 뷰티린 레 후부시라셔. 도슈 담도. 당원님이 괜찮아.
0: 난 바바. 하루 유레 타나 레가스타 요마리. 풀루제 타나 근제 쳬요.
1: 부친주 도와지 레그네바 되투겐디네 말이. 부코랑 세아능신 무비야제 총주나 총아 총주 두주는 근데도 부비런데디 직주주 라인다 세이 다른 식시리
0: 부친주 도와지 총이 묘네바 근데 용구시다 지래 표보 도와지 라게 녹세 땅에 야구 열을 쓴 것도 와
1: 빨라 니에슈죠
0: 땅아 부대야 심대 침부 쉬우시도 못 이게 라프라치니 신대 만대

0: 这是你的。
1: 다른게
2: 송간디망르
0: 巴拉罗马爹的地区的。巴拉，巴拉，巴拉。那广大看了谁啥？今天我们陪送个国企外电力村别去读，俺到这伢子岁月。伢俩，啥时读书的没去的？巴拉里斯，巴拉伢去的。巴拉里斯，今天去哪的？俺们那个村不是最难下，别不西不读。
2: 啥人用啊？波拉，你还过去？波拉，伊拉给伢伢被外边的给了，土产能给要着？波拉，土产难过嘛是？伢胡大把大钱去。听说俺俺村总控给乡党种族新大连，俺能信见外边伢子从业土著女，出大租金伢都是伊。不，俺能信，就在蒙古的这些新民。
3: 이네 곱디비네 아니 퍼브니기 냠도 깔에 겹쳐오시 다든 아야 로게브 케 말이 발라키란 대골 두레시라 만난다
2: 아 나 겐고르 스기베 나심제메 비온스이르베 김잔디 단드부도 녜짱비 롱부디 나로 차샤네 갸탐베 덴고 말레네 똥탐베 덴슐 말레즈지 그래서 김장한테 진행을 나와야 보는가 굽는 조지 차비나 근데 제가 롱배 미에 가르치게 그래 말씀대 매부 고바용으로 아
3: 팔아 니 하고 왔어 비리고 짐다 짐

0: Amla, Pala Lopez.
1: Pala Shuda, Langal Kule Kamajwa.
2: Katosne, Sharka Kandai. Kashovich Komch. Yata Chang Chans Shilusta.
1: Des Pala, Deshua, Nielinga Singu.
3: Yanang, Baba, Yamni the Gipsy Duda. Oyachi, the Kalekas. Josai Finjeto.
2: Ranzo Josan Nandamindu. Talutsaga Yata Chirisha.
1: Yes, Bala, Chichan's Chuda.
2: Oh, Yaju. Chichan, the money chances. Naranzo Chonzun and Lugu Niga, Shapsi Yatachudo. Dovjila Luzisha Dengmindusi. Putting to Dodge Rangin, Luzi Dumarwa.
1: Bala, Tanga Luzi Jotu Mindu.
2: Mazani, Rang Tungadi. That can't.
3: That's Honga de Gualia, Kis Balaga Pulia, got you shipchinas. That Hong Aranzo, Ninsang Zondo de Ya, Kis Yawachian, my way.
2: Jerry Tusian leg the churches, Marcia.
3: Money, 엄 부랑게 거이드게 지내시다.
1: 레삼라. 발라스르 좀 있기리.
4: 다 부송가 디고려야. 네 심제 로지 딱다 제비. 다디 타주지 마제비나. 나주 창마야 심내 레스르샤. 제자 드리 인지 나주 능미디게 주두지 저거 제바.
2: 제제 발라.
4: 야. 녀려야 진주 도지랑게 송가 그네즈 직시다.
1: 레스볼라. 다 총가 조제 다부도 로치 라츠투기 이네 캡사 춘줄레민도 로사링이야 총 야부 오스도 이네 로칸리아 고시게드 다와지리아 캡사 곰 십길 하슬레 싱금도 도스제 지게드 곰칭의 본뢰드 제터드 점바 나 로숨줄 하슬리기
4: 다 시네 하고도게 나메 담베야 소마야 지게제브레 당군의 지도스 테러제는 야가 아랑게
2: Bala, Ding a lake in you. Tandonia, Harhu Tatasha.
1: Bala, Tadingaya, Yam Yumezan Chesha. Niamonechena, Tangunian Aranzu Lungu Dinalia, Mikazu Yubda. Miss Jala New York, Nubusinetta. Nam Yu, Quaja Kazu New Yubitizo, some gun damindu.
2: Che Tanje. Aranzo Lungbaya, Single Tunzen Yubri. Jolie Tunzen Yubri. That was Yogtuni. 차단 수변다 이즈니 레미슈 요마리 던도 뉴비니 비라시돔 리니르 신주
1: 리샤발라 당아 미지 베드 총강을 다 이내래 용범니 치로 아버종이 시지지즈레 생금도
3: 다 폴륜돔나 디게 컨텐스 제오레
4: 제자제 다 레뇨딘 고츠니 차오랑 그라인다 다 지마 컨텐스 제가 아 랑가직 쉬어다 탑시 신다라 주베 다니엘 키란조야 딱바리시 강르지기 때나 제주 대주가 민두가
1: 보라 발라 아말라 다리키나조 수치레 쇼야메 디가 창 나르랑게 총모소 머싱아라 미유 야구 유네 라랭웨르 토나치야 다모소 다딩원에 쉔베 뇨총 순데 차스 이네키나조 봉아야 이치나조 녜 팜크체보다가 람산 치슈 균 지금에
3: 当然看对不对谢谢啊当然有你这么跟着的几句啊不了你许把现在你也前呢见着马扎巴头个烈士马下谈到罗萨当差子时杀出来不得个我重罪凶怒看起的你们都起落了阿宝中年一听这前边呢今年永不起用过这了等到起落了两个娘娘姐都不知生气不然谈得不到拉不着过的这么些点子 칠이야 아베 슈레스다 전부 두게
1: 아무라기랑 투제만하다 니에 징니에 마춘 레게에 마춘 비는 아는가 가린이 서오래 기나중아 이치신한다 니에 세르이싱은 롱구 신비에 라기타 스세 독주 타는 우주제 유유비
4: 어? 다야 유대아 급도게 메그마스베 체인가 따뚜지지기 보르셔셔 마용
2: 발라 Elle est très bien. Elle est très bien. 나를 불륜이 없고 그래 하고 그리 칠진은 냠뇽지 니루리
4: 어미 다제는 총가 제자 잡디 도스 제자 잡임리
2: 발라 티케는 말이 총가 과 야고 키 말이 춘종기 신뢰 쇼리야 적지자 전에 지루 아니 도스네 쿤교리
0: 신의 남초 탄의 창면 세메티니 롱첸 되어카라 징조의 도지타 콩기 보라 시베티 뒤치시 첩슝 좀켄 부산 점뒤 좀지 수남 도지 첩치 수남 도지 저주 참바 월실 자기 지수 수남 도지 참바 월실 부산 점뒤 타르게 양피 지겹 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인디엔 첩켄미나 징조의 도지 첩켄 로사 남게 보 도지 첩켄 타르게 양피 마춘좀 첩게 조마스진 파게산 첩게 부산점디 썸기 첩게 왕주 장진리 첩게 순안도지 종부 첩게 니마스진 저시스린 첩게 바산스진 썸중 첩게 다와
5: 팅디 리첸 슈차
6: 아체 우두기급

0: 계사 가상우가 보는 친구한테 다 로숨도 조집이다 돈도 추조하면 누구야 경서 쌤들에 나야 쌤들 누가
1: 봐라 검증하디 부친주 도지 나스네 응위간래야 보는 최사자 돈도 양 응위 사비야도가
0: 와다 미디 있는 요샤 다야 보는 그 자야도 경서 강과라 제매배네
1: 말해봐라 다리 비우면 거를 티십지 야도
0: 아 레나 티십주 에 베스도 메다
1: 발라 투데마나다 다자 비우신베 알레 주가 주샤 알레 주가데 겐쿵에 소스체 주가데 나란조 돈안기 주중 레드나도 겐달링기 제자 뮤빈티게 알레 주가 기추제 뉴룹 제아솔 단샤 규티스게두 론이나 뮤빈티게 창 제투그레스비
0: 돌로레나 고음치 십주 론니날 퓨르스 에
1: 퓨보는 카직 제사샤
0: 르베 땅고네르 봐 기랑 좀가 겐고려 싸와지고 요마르 봐
1: 발라 퓨 니엘 볼알 싸와치로 마도 기회는 신 볼알 양 무빈야 교야 미드는 말이스
0: 야야 잡진 커이나 다 이는 예 차오디 오네 첸부 차도가
1: 발라 다시 퓨츠베 신비 알레 주바디 나란츠 존난기 신비 켈레 안 탐구디 레스기 종위다 존스슈니 통진다 개규시다 난스기
0: 디샤 디샤 내 차원 전부 중 지존 님베 걸 이미나 나란츠 님미미다 참미 키제미요 주네 또 저거 잡지에서 요말라 글로 드브제 고야 요말레 다른 날씨제 나츠 신비 부조려 고자자 지지 구보 고와용래 당원의 지도 서비스 니에데 거진 첨부 시다라도 와
2: 팀게 도와줘라 노피베 그대 초소 저 테스트라 나랑 저 랑교 중진데 생대 톱중아 테스트리 테스트리 전에 야구 중부리 팀원의 나도 요구 신배 알레 루가게 롱아 따따 갈래 기베 지부시 나랑서 모두 배준 체비는 간에 탄도 모두지 시주기 잡죠 전부 두고
3: 나라도 시리 알레 루가디 슈레게 피해줘 단 야부 팀비 다래
2: 워시 반도 샹스 슝기 캄프사브 갸야 레트퍼게 미당 주제 차상부 총수에
3: 차상부 총수 난다미 제스니에 비게 리용을이야 다가 침비게 최근게 겐키부여레
2: 레트 신탁 니즈 근제도
3: 어다 구르샹기 중앙수아 디지리 숨주 소지니

0: Kuyumani kabli lungo gui chikhen ki thanglangba tenzi namchun yi.
1: Kuyumani kabli lungo gui chikhen ki thanglangba tenzi namchun yi.
2: Kuyumani kabli lungo gui chikhen ki thanglangba kechun yi.
0: Chekyu mebe chetin thang kabali yamachi.
1: Gergi chetin xianla mechu.
2: Kablugi yuju saba nirishin madebar mangtu tunshin yube nganzu sangme titel yisab chigui.
1: Mang yongi kablulungo gui chene.
0: Dekui denbe pionjong jungui.
3: Mang yongi kablulungo gui chene. Dekui denbe pionjong jungui.
4: Xiamla, lungqin duyukar. Qingzhu doji ta kongki bo la xibie paji ti se lo na. Lungqin du ga di du qie na. Qingzhu doji lo zhi qi mor mo cui bar na le lo be ji la. Kui bo la gi gan guo qie bar ma nian bar cong chung gyub gya zhe bu ya gu ma to dup. Chong gi na a bu gyu ba zhu gyu le ge sa bu xi guo zu bi cam ti par da bu yin. Tie ji la ne zu ken zhe chung yu me ti. 티링 무휴네 세시 유슈
5: 저진지 갈래 컴문도와
6: 카마죠
5: 야 문아디 파시다 추칸도
6: 와야지
5: 랑가스야 레디 갈래 참여다 니짜다 라베길 대고보다 아잔자 던도 쇼앙알란다 공친의 치우지 갈래 딘제 유네 수수레 수수 마큐비는
7: 미통주치르다
6: 야츠슴기 진르장라게 슝람소야가 라제 데스 르브로체나 총전한게 람스 라제 앙탕고도 시도로
5: 저 진르라르데 버쇼시에이
6: 슴기 디 버쇼마르다 디니에 푸삼이
8: 진르장라 피게 셴보조 다수 겹쇼아 드림문에 내주 쳔부시라 중샤 야구 중샤
5: 金章啦,你也可以让他们听到需要语。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没,金啦,我广播需要你。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做呀,给广播需要吗?你也能 明日今朝多少次啊？我打虫子几个人？看突然拉不着猪牛油子，隔夜皮你看哪能要嘛人？很多应该都是给新个人。
8: 哦，听这也没人，他前头做几个东西的？
5: 烈士，叫金枝大姐，叫。
8: 哦。
5: 叫上爹去晓得，进来的叫上爹去晓得送给。
8: 哪哎？
5: 哦。
8: 哟哟。
6: 进来了，公干么子？
8: 不然土里木落着车站就没得车队。
6: 来人进来了。
8: 俺们让队来个样子，就这个在轻松。
6: 哦，道歉是轻松，怎么给道歉是吧？
5: 是是，进啦，果然连呼不起来要热。
8: 那前两天是的，果然三年那些，俺们都你们看些是哪个说的？
6: 那是进了，他见哪进了？
5: 他见哪？
8: 他见哪小马的？三几个人叫的这起队长吧？今年你给这娃的？
6: 嘿嘿，进了，俺们朋友几个人？
8: 底下底下。我呢，三只眼角掐了几只多啊！
5: 进来，听着苏曼娜的。
6: 他见哪进来？
5: 紧张了，他见哪？带我你去注意。
8: 我呀。

0: Kesan.
1: Lo bala.
0: Ta tön shugu chi chodu wa. Bu jing chi doji lo yung chomin duke. Ta ko rangshi chabara chi tuni kong chu shibshi sagi. Yang ta kong dawa kashi amadu zang chenyera chi gudu wa.
1: Bala. Ta ko mi gen cha chabri. Dinti tuji nang mare. Ma zani sago dine che chi lu shole chokan su lo yung gi. Nga rangzo puye sago jema di lo yung yubja.
0: Oh, ta chene tabi ya.
2: Lo dun nama zo, ta tanda chontu gozo win. Tirengi chontu nangduan zo di na, talo laga chokdom chi ju dan ngondu mi gela chaga zu ju. Dine changma ya, lazi ge gini. Nganzu kongwo changme bezun lume chebe gyu. Nganzu shangzong shung namgi leta di. Buze legui ligzu chungwa ma ze. Le zuig ne zui ne ganjik tunyo ma re. Ta di ina hajang ya gu re. Di nganzu boba chiwebe lega zi re. Da o duunza jik tuzu na la. Changme gangen lima da wada. Nye zui di zonan la zi je. Ji li ngabzu ngabduan yuebe shangzong shung namgi leta di ligzu chungwa re. Nye zi wali ina. 창매 모두제 두상은 안주 신구기 대들에게 내대
3: 아무나 보나 나 로용빈다
4: 우치 포멀리스
0: 어 다이니 신의 로레 중아
3: 창문 대부 인별
0: 대부 인부
4: 대부 인 대부 인부 야 도제도 마 뻗다
3: 내 삼라
0: 어 다 신의 로용빈브리 보고 삼바야 부랑 깔래 카제 돈 나고라시다 샤캄부라지 차제 대여를 삼추 라는 거네 탕스 되어다 똑치르시라 친도가
3: 보라 쇼다 보라
4: 야푸 차간 돈다 당연히 설레 체크 아 보라리아 진주 먼저라 슈로체 아메 클라스 와 친구
3: 레스 암라
0: 다 보라 아버진제 깔래 십직함 중아 보라 날 매자 보게 랑구로 쳔중아 Lekzo kharra chigiru do a.
3: Bola, nga thari chilo la abo choya di, zhurin chwa duwa. Yonpo yonpo chugwa rimintu.
0: Jisha bokti, jisha. Yahu chungsha.
3: Nga lamsui leja leje, dawa chigir jingli ya, shukle chebi. Kale chamu duwa bola.
0: Yudu yu, kaa me bokti.
3: Yine lero changma, shimbo poshio mo shen songza. Leshe ta, denshi tizu, nga zui nyedup sibe, duzi rangarisha.
0: Ta tingsan leshe shenye ra chio imbrimi.
3: 두가보라 안저 레주시다니 체탁주지 안중윤의 셰비는 예저도 롱주지 임범마도 거도시다 임베 나오 균민도 다와지 침베지리아 총베 섬기게 나진내 요리스제 레제 군지 진리장라리아 원조 체주 원의 예 섬기리아 진례 소구유다
0: 보면도 경고 예예라
3: 리샤보라 디네 진리장라게 나 코랑 그 차로를 냐제 슝람 소쇼 거르기 랑세나조 배상 균메 발름나주
0: 미야고치 거도 개르나라
3: 好了, 나래 고급 탐진다, 행정제 후다바다제 장비.
0: 지샤보드 지샤.
3: 내내 투주 다섯 주도 슝람 수준의 라제다, 간에 카치, 내 별개 겹제 림소야 카세 딩세제 시도자, 내주인의 치루시라 친수, 내가 표제 도부시라도가.
0: 나디 조란리 리네 유산 제브다.
3: 힘부자 제장, 진리장라게 나래 가부시라는 기, 림소야 나야 이지다, 늘 개경치 같이. 딘제스제 진리장라 고랑 치로리아 된다제가 대두 레저간자 나야 지제제 세기
0: 담이 딘제이는 라리아 진리디 미 야고시 그도 제브리 다 지도장바 가산에 호주 세야도 좀 오늘 하루도 나는 딘제스다 아인 삼추

0: 시라르샤 냠뇨에 시라 등금도
1: 제제 냠뇨사드 게침 시다르 보디 당가즈 겐고 냠뇨 요레
0: 볼라 제니 키랑게 나야 키랑 친추그 두기 니츠 소난다
1: 다 욕쇼부 도즈 시에자 가르쳐오래 도즈 시에게 되나 셈부교로래 요마리
0: 볼라 기라니 직 소난다 나즈 로충은 도즈 니마 루규 셈부고기 나바도 수수 볼라 루규 대회 셈부고기
1: 제마 보게 라는 십지 셰죠 데리 라는 흘러제 녀스 깨브시 어제베 나니가 은이 님도 나라즈 깨브기 리준 디젤이야 다저 수가 좋도
0: 용아 볼라 이네 볼라 기랑게 질 자투 두겔
1: 나 견걸 통주 시에게베 아 리준 디엘라다 녀메즈 데야 가준 자매 장게 놓아 요 말을 보
0: 용아 볼라 당아 나니 님도 태저리 나니가 Pola, tanga na ni ni stos kim nange.
1: Yonga bu.
0: Ta cho su se te bon jo jo du. Pola yiran ku le ma ga ne. Tanga ni che er sa sma.
1: Yonga, yonga, da yonga. Kien za ya lia. Nyu ru go r da. Ta de ri nga mi po chi. Pura da nyam do. Ri jun di ri ngo ya. 다저조가 연두부디 녀시도게 말해 남미로 죽줄하자지 저부제제 린자야 그냥 묘디 조디 뇨그르지야사들다
0: 야 다양보라가 갈롭젠스티나스와 내가 가르치네 슌부메베 뇨그르 고레스 즈베보라
1: 다 불안가 고아든 제지 레미이네 디그르다
0: 볼라 예비다 공예스나나
1: 당가라니 디에즈데 디게
0: 젤 디슈다
1: 더다 부징주
0: 로
1: 대신디 야 간데 야 쇼다
0: 레스 쇼프스 어떻게 지존딘 제스 잡아래 가래 잠을 가야 도와. 하라시. 보라 씨다. 나저 요거 롱숑 그 서신 됐어. 지금 빠져 자라.
1: 도가 잡으시 자도 가 떠다 보람 피해지 떠다.
0: 숑주도 저 야가 교그치. 윤주 탄리 교부 능 싫으샤. 미잔디 조시다니. 쇼쇼텐 챔피언스 저 시민도게. 라 보라.
1: 어허 따랑게 빼도 즈닝 재미시다. 시에도 가. 뭐네. 리네 예베 미라르샤. 난저 요구 롱쇼디 사자 야고 시다요레 서버 토즈레마도 사먼조 손자 퉁군 테리아 롱부 시엔달이야 문고야 요마레 이네지조 닝베 들이야 미자다 뿌르도즈마도 난저 메세그 도고 문에 쪼부 시다르다 부
0: 볼라 기랑게 나야 니마 루큐시 손난다
1: 다데리라 릴리야 다조조가 용바 루규 년가 연바 아
0: 볼라 니가 인다 디밍리야 그 니주사 머신에 볼라란 게 그생 아야 송주 남비인보
1: 보고 디이네 더다 나랑서 롱부대야 징주마다 광려야 육식 수거래
0: 아네
1: 세면 디밍리야 서베제 수거래 이네 세면고 시겐 방 미슬리야 셈나고 시다 여장 메시지 코야 민도 다제 시부 총파자 수거래
0: 총파자라 그 메시리아 두고 근제 등거래
1: 죄송디게 메시리아 두고 땅야래야 창그태야 여말이 로디 등가 랑 바바 계산 로숨리 리큐리 내 유소까지 기제 这当个村队里呀，进兵，让个莫拉下年的，卡斯进城，才不西查药的，现在西门口，莫如扩张前进，俺拿了马带不打断的。

0: 제제소소라서노
1: 야보
2: 너
1: 다 다전 조차스 아니 시시실 주게
2: 젤보라
1: 다 보란지 떠다 제대전에 대비나 난졸롱부터 갸침부 건져면도 아
2: 슈자 제대전에 대나 난졸롱부에 쌉자 대비랑 하르샤 보라 ཉེ དོས དེ དེ ངང ཚེ ཡོག ཤང དེ ཡ ཤུང ལམ ཁེ ནེ སོན གཱ ཡུབ དེ ཁ བ ཤིང ཚུ ནང སུ ཆེ ཆེ ནེ ལིན སོན གཱ ཡུབ ཆོང ཚེ རང བབ ཆུ གཱ ལ དེ ཆུ མི ཁེ ནེ ཆེ ནེ གཱ ཡུབ ཚང མ སེ སེ ཐིང དེ ཐུང གི
1: ཤུ ནོ ནེ ཤུ ནོ རང རེ ཞ ལེ བན དྲ སེ མིན དུ གཱ པོ ཉེ ཆུང ཅི བེ དུ ནེ རེ དེ ཚེ ལ ཡ ད ཅོ ཚུ གཱ ཐིང ཁ ཚེ ཡོང ཡོང མ རེ ཡིན ནེ ངང ཚེ ལུང ཤུ ལ དེ ཅེ 자가 산르다 로도 야르데마도 진제 삼로 고뉴메다
2: 볼라 팅산치도 닌신 야게 주고요리 나랑즈 롱고 이네 종례타 신례 지고게 또 디마시
1: 근데스 롱부 삼은 종례야 신례다 종례 맞잖아 한 소가 근데스 기어래
2: 신례다 종례다 모두 쳐오지 이네 디간리아 쇼례 쳐오다 볼라 닌제 제비는 나랑즈 롱고 신배 초부 쳐지.
1: 어미.
3: 계산아. 도건 토부 배도 구유나.
4: 어 영아. 어제 푸 가르산되나.
2: 아무라. 나 배도를 가부취. 너보다 추르 망지 겨나.
3: 요요. 부디는 배도 지래 탄데 지어리.
2: 봐라. 보라 과태소.
4: 보라 쳐가 날 추샤. 가리. 야 람볼알 둥순다 슝임베
2: 볼하게 숨부드즈 좀 마르다 루큐지
1: 가리 가야 볼하게 가르지야샤스
2: 볼하 더원 볼하게 나야 무튀지 지조 닝베 루큐스 손 근제도
4: 왔다 지조 닝베 루큐콜이야 볼알 닝제 듄수로시네 손야 여르다
1: 루큐시엠 지오르다 진주의 마당공고 보여고 지조닝부디 근데지인바 하고부치오리
2: 보라 지조닝배급기 나조 요글롱배 시비년부디 과리야 모두 지소난다
1: 용아 지조닝배급리야 나조 미세기 도여간도조 창마 너구 춘주든데 양야리 다 도여간도 도여간 세오래데 와타 독슈대야 망미세소야 타메베 냐누다 독숲치베 슈쇼 냥고야들이 두두 메세 망체리야 고로를 햄버 겸겸도 고야요 말이 와당원에 지 고여가 마저 장부츠다 나도가 마자 네베츠사드라르다 부
2: 뭐네 개구 균진 신전름루디 독속 침부시다르샤
1: 다 돈도 딜레두게 르심닉 나르주 냥고레 베샤샤나 시비츠와 파자고 로다 마제다 루제 베뷰테라서 두두 잠바 어다 체험하기가 제가지다 대자 휴제 날주 동그른 거 제자 시조 닝배 동해 시하고 존나 시에네 시에 차야 여말이
2: 보라기란 게 징주마당 공기니 주의태소 송두 낭원의 너굴 나서를 시던기 이내 루규 도서 니두 니에 팅상가 초와리아 가신다 퍼유 주준 체약 심슈이 체로 주기
1: 지다 중교도 기란조 락바요리 보응안조네 라가님을 아래 딩사 스준의 야구리 따보랑가 리그부 짐쇼 아
2: 레스보라 니 후다바다 지기
5: 콩토 남부추 세메티니 롱친 듀카르 징주 도지타 콩기 보라 시비 파지 티시 첩숑 좀케 부산 점두 좀지 수남 도지 첩치 수남 도지 저주지수 타르게 양피 참바위질 지급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인디엔 첩쇼난기 민어첩기 징주도지첩기 로사남기 보도지첩기 타르게 양피 아마춘숨첩기 조무스린 바바계산첩기 부산점디 성기첩기 왕주 장진리첩기 수남도지 这些次里车片八三次里生住车片到啊天地里前打茶
0: Cho chi le gange yu tu. Cho si cham jie ne ro gyo ru yu. Ngan chu mi chi sim chi ki gange le nambar gye wa che gu.
6: Ni je. Ara. Sum. Ara, dai.
7: Wo zi bo la. Gu gam san.
6: Ha, bu gu gam san.
7: Zhong dan men de.
6: Ha, bu. Tang an zhe luo zhe le. Ne guo nu da. Su gu ji yong ge. Meng xi di ge zhu gu yu zan. Lin chu tuo si ma qian de yong ya min du ga. Jie bu ran zhong dan le yong bei a.
7: Wo la ha, zhong dan le ya yong mei da la.
6: O ni.
7: Jian le ya chang bu xue bi ne. Ye le ya nian su bu ya hu qu ne mei.
6: Ha le.
5: Oh,
6: I'm going to go to the house. Tiri nga jiri na lunju chi du puji tu ju.
5: Oh.
6: Oh, pudi nga nishu kunjum tu be zelung gomya di nje zungo zhu che zunga.
5: Ah, le.
6: Oh, pudi nginje.
8: Pukura nima nazi jibushira yu sugi.
6: Me mangu sige yu mta. Oh, dine zelung gomya di nje gi lopchung di che be jil nishu di bet sangja chin sige duwa.
5: Oh, si.
6: Che zang tiri ne. Mongrani ge neshi kunjum seya ge zelung gomja di ya hu jie che bi yin morang ge nazi cha ge yong be ma che meng ga le zhou ma da wo ri tong tou pu di tie bu qiu zi duo mo
5: wo zi bu
6: a
5: da ding zhe ge pian ba yuan de ngarani ge tie ba che jie ya hu jie jiang duo a
6: o o ya mo xue xi yin da le nian le jian la ge de de a ni di du shi jie din han de xi ri di lem na yong gu zi zao de lu zhen li
5: Oh, you know,
6: 都是没不，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起我了，爹不
3: Bola.
9: Osi, amjira.
3: Nebi nyenge le tas chons.
9: Osi.
3: Osi bola ko chashi thobshi ra do. Tugin ne chashi jwa men de chune ko mar bel.
9: Amjira. Tisha ngini ni ge ne shi kun chum chia ge zolung gom ya de je jan je. Me kyun se yo ma jil.
3: La, ne shi kun chum ge zolung gom jan la.
9: O.
3: Bola kirain. ngancho namsha khoi gyundne chere ya ichinan goble neshi kunjum ge zalung gomja se ya tenzo mongde ge tebnan ge khwayo re tere mola tudol ya me khan ge thoban do nesu sim pla jo ji
9: changmo so nyeng a ji yin mongde le yi ji cha cha ji nang mi so le la zi zi jo che s amji la to che na dai ne ji ma ne mong zu ge teb kyun ni chi me le
3: ngancho mongde le ga gya tha
10: 切里了，一气难归。恰退缩，南平文大的土谷忙站切不塌，吵架破格数，吵热难塌，将不长。只需冷不忙那样。
11: 定价只需早晚饮。
10: 我这熊狼头可以牛车来给的米东啊塌，可以先去找狼米送啊，恰拉东的可以米东啊。
11: 可以动个新名我借求求你开港新的钱不是推荐安全金主就随了送在学内卓兰电价堂也热沮丧了电内卓兰下东用我求求给您切的电价堂电别追求可以

0: 남 개 찬이 싸워 부심 파라 싸워 당사딩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상매 투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정부이
0: 맞아 당미 속자 응위미 잡아다 뇨조미 집이 팀 체르고시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 중라 뇨총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기 중출러 진조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수상 탈비 동굴

왼잠기 재물 그 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재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신 자외투 지속이 년시러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내체히

ཁྱི ཉམས་ཉུང་ཐོབ་ཡ་ཡིན་ལེ་རེ་ཉི་གི་མེ་ཚེ་ཏ་བལ་ཡིན་ལེ་གྱོན་ཐོ་ཡ་ཡ་དེ་འདྲ་གི་ཁ་རེས་ན་དེན་དེན་དི་ཐོབ་ལམ་སང་པོ་ཆེ་རིས་ཆེ་ནང་ཟོམ་བོ་ཁོ་རང་གི་ཡིན་ལེ་དེན་དེ་གི་ཆེན་གུ་ན་ཤ་དེན་དེ་སོན་ཚ་ཨ་དེ་ངེ་ཆོ་དམ་ཆུ་བི་ན་ཐན་དོ་ཁོ་རང་གི་ཁ་ཅན་དི་ན་སོམ་ན་ཤི་ནེ་བབ་ཐང་ལེན་ཐོབ་གེན་དི་མེ་ཚེ་
부주 단계랑 바랄이야 매기베 차완제 첸도 갑질라 베차샤니야 메는 계란 차례를 피베 급리야 랑가갈이야 단 랑가가베 내든 딘제기 긴제야 셈랑암라기 딘제기 내든 이내레 체스입지리 두주 이내레 계란이야 대비지 슈킹 님비치 수제 야 정이기 닌지기 체실 이내레 슈킹 티야 딘제치 니므디나 롤 계란이야 내든 딘제 체 윤도 갑지 계속 딘제 체 유비는 계란게 내주직 심제 머슈 발이야 그랬으나 콘슈 모두슈 배정보보 코란 다시 더르니 미즈 출리야 그도 시중 근데 스텝이 내래 대강을 만나야 당 모투 이란게 그랬으니 딜레 넘버 개완난제 수수르니기 타유기 내버디 당린 토분난제 르니기 미즈디 롱스주규 친구슈이 생에 남소 콜리아 구미 심그웨나 시베 베티디레 류탕부디 남링게리아 구미 삼주 당자제 시디 슈비 샴리아 구미 주미디 남링게리아 년준 슈위 네버 탕린 토켄티 메지 롱수 쥐바르 지디 미유디 데타 푀브네 치소주 지웨바 술르 츠네양 미지 주슈디니 가규 착당지 기지웨 도카르시지 나위 담비르 밀러 기리 도지탕 살라 갸리 모리 송바다 랑랑키 미세낭 시지기 초진 가트킹베 론도 요라 스바르가웨 동예탕 파르체기 킹베 남대양 망부시치 원어 디더베 미슬라 지다르 동대괴삼 벌럽 차도 추르웨 팅키 지조기 갸주 쳔부디딩 미지 추중디니 지다르 둥규 최괴삼시나 미지 추 중외 된다 용조 만주 심기 남도례 중원시지 금진티 원키 미둔키 내주라 섬주 지더부 장바탕 심감 진저시기 동대벨레 미지티앙 티둔키 균도 침부 중신유 송샤 럭체 서주 난겐키 구섭 송샤 신지주 광양 군의 총퇴소 광키 발라라 마종 람롱 마종월 총람 판미 총외 공 롭종 진급 롭진의 치티 낭디 시행기사를 낙제 로바르 마비 텀미도 교루 티달 코랑 집에 퇴내송 거두 체미 양괴 총 웬경 티더뷰 레왕키 둔토 광키 심쇼 마차발 루치 심지탕 후르다 베타기 레퇴남 레그바 주비유 구셉 송샤이 락삼 수미탕 조낭딘비 도시기 列亲 송샤 징이칸키 자샤 다르게 종월 멍시딩 도유 급티르 구셉 송샤탕 자월 신키 기초지긴키 루종 망부유시 티다레 망부시키 릉니기 내당라 칸르치징 시엔라 착도탕 지조라 당심장이 히드 콘조리안 구셉 송샤더뷰 푸드 총웨 중제 토미시 거도 진저시라 체롱 상메 릉이기 레왕탕 네법탕 린체네 쇠곰치기 강랑 조난키 샘캄시킨네 균체 메바로 호주나나 다수 릉이기 미지람가 지양수 교투 소웨 크덥 지더지다르키 교와유나 대다대다르키 청된 땅용 미루기 용조라 강르치슈 채와유

0: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미군 캐년가 총회급소 펜게기 미군 연대 카발 지지 부디 중도 많이 남게 딤드레 제기 연가 체배급소 펜게기 딤드레 제기 연대 카발 지지니 니기 결혼아 로보기 미군 파반 니시 첩진 포급 펜게기 면준 요조 체배 카발 지지니 레보디 중도 토르샤로나
2: Tanda, I'm Duke, Kendesurita, Mungshi Tigu, Chazan Lota, Jim Dreen, Nenji, Menji Tudin, Nenji, Tinsukangolota, Yabur Ridua. Tanda, Miri, Chanyo Yumba, the Kajus Singin.
0: The Madrid, Chanyo Yumba, Teshiton, Danton, Yenshi, Cindy, Madrid, Tola Marguna.
3: Sing them so. Chidoni don't yammy, Jumi, Tulu, Dawa Dumbudne, Tobu, Jalam, Shaton, Topchin, Tu. 초비 튠지기름티 라바토 디레니 제나야 덴지 슈베 건주 투무나 콩키 퍼유 너주 총기 암도 총내지도 샴나 텐게네 코나주 퍼유네야 미고 퍼주 주유바티 니골 망초야 편바 컨제 토베 고라 제지 슈베 드법티직 세난드

0: 다리 다시 린지 로이 쳔버지 지하게 구급라스 두스케데 셰셰던게 요레스 소중보 모름게 디인비는 진미인바 오신네 겨레 공매시슝게 고샤 젠교기 마그벤치리 계급게 겨라야 탕에 독주 땅요 말이들 겨레 올로지고야 가리인바 다리 겨라락바 테베슈고 샵지럽지 땡땡 속이 니엘이야 고마디 셈시 두스케데 시에브레스 후엔 쪽에 계치드 구두 잠바 저육 측진디니니 철다갈르니 샤르캬 징민다 징가염버리스 징민겔레 장수 육바 차니 후엔 쪽이 뉴스브리스 마그멘 디니니 징리 단두 잠바 작세 케냠임브리스 디낭 수디 근데 저레스나 저육 측진 차직 줘바 윤룩 중매 육단다 체도 톡베 육링 쯤으로 장수 도시 견당총 마그멘이기 작세 냠베 겐밤 이와 제버까 루숨뿡마 리미미신 찌릿대네 미경주 유그린 통케 데라 뿡긴 군지 시소 베바로 저기욱은 진들 표도 중에 마포 시자 민든총 증무축배 탑두 춤네 님의 의장 드버지 다대 윤기 자작 치들 한지 남장 딱버네 딘데스티어레스 군인이게 증고 십중업주 제비네 겜밤 요아치우 요마레스 조종보 모롱 셈나로레야 유르응군 증부이나 후이엔 조레야 겨라요 삼제 다가 칸나 동니 먹붕 뒤제 칸나로 로브레스 지민데 소소철 파 로브레스 송장게 군진다 뻬마 디게리아 레워르중 치티 겜니 가르캬 고야게 까담브레스 후이엔 조 카톤나로레야 조브다가 따네 법제 조종보 모롱 토가 연제 니 지민고 심조치 뒤잠바 진진 뻬기랑게 징리제야 참쇼고야 까똥고야 팔레 두스케데 게스티브레스 조종베 기란 징리 팀망고 난자 꼴레 카메조 삼제 첸난 징리 진삼 샤르주비 징민 코디니엘이야 냥아오기 윤킹 곤돈 버치시 이네레 화롱다 냠도 몰로제 침브지 민엔데야 능충 때네 능주 요마르다 두스케데 시에브레스 후엔 쪼게 진제변 기란 투데나오 마리 Nye tenpa kyeb kyur chi nye kumadi simdak chi yi tangi koda zingri dandu zamba koyo yukze rengxin liya chus kumadi nye sanyi rang saya yi kina si a tuskada shiabris zogyong pe maagwayo kira liya pangar tinte yu na sanyi zingri dandu zamba misum chilol joya ki langa chi shang ne michi kiasa tongchin liya nyengar ne kyoros shuka tongya ta minyi bati nindab ki fu da 저카리아 먹부루루스제 숑데지로리아 게당가당구시 두스케데시브리스 후엔조게 딘제뻬조기 공시디 야오시다도 두스케데시브리스 조종베 딘닝가 닌조기 슈이지 마본숨 지금 담니 레그디게 구직제브리스 데네 후엔조 소소샤로니 첩디게 비제 나소자가 친네 남말라 제칠이야 미지된 조제 가르시게 요래서는 카르그 장구 칠로그 사간간에 따부숨게 꼬리야 카르존리야 니십지기 끼리야 추지 마부축군 따가부시온 교시도 디에니리야 미지르도 예디 리궁찬자 화롱인바 원신기 유엔디 최배 체루 전교시도 두스크데 시에브리스 후엔 쪽에 주범마부꼬인예디 숭장인바 원세 되버리 최배 체루 전교디 먹주군돈바 오요인바 타주 키란즈 콘조야 쪽더말람 제제 담아 갸타만 담제 나다님도 콘조 숨숨가죠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후엔 쪽에 겨고 구텁디게 군 다슈 라과야 제우 지쟁이디키 담아 갸츠지 티네 아니 문주 제제 장코치 장삼르제 머미니티제 사간리아 샤르침브리스 숭장다 우용 화룬디게기 릭부츠질 팀니 아니 칼리아 대규베 주제 대여리스 후엔 쪽에 능지 돈도 잠바 달이야 대자 슈니 사간리야 진가 용도 잠바 콘주 숨게 다카파 주니 갈리 퍼지 침버리스 후엔 쪽 교용제 능기 신동 깜박하시에 그 틀이야 레드 잠바 콘주 숨게 뎁지리야 대카카니 톱갸 곱갸리야 나트 개빙구여리스 후엔 쪽 동이나로리야 수제 미다 따님도 동인나로 사브리스 Dine yeyu ni ne, jekyu yorin kengkyo ki, ni mami ngabchu chukchu chi, danyo ni huyen zhuli ya, jekyu kyebche, dongin nalwa ne, ten, ane huyen zhu, takbaya damje, shunta da nyamdo chi ni shimbaris, huarunga da kyebche, dunjo li yungkyo ki tama, mi zhu dunzi chi se zang, tama jingdi ke taga kyuni, ur kyebche pyo shimbaris, song jang, pa lo che gan nalwa li teni, yeyungi di kengkyo dikege huyantro simje songjanga diyonle kebaris songjanga di thomba daga gechempa gemni jingda alamsa trish duskade sheni sosong ome huyantro kyo ni uygu nalol ya deru chuni na kuchu ki chakya chitu zamba huyantro ge giranga tindre che goya karre duskade kechigi yoris songjanga jen songjanga gongma chole ya gyabdu chi kubani ugre Pyongyang sangham chen di gege, zhen shi dang, dup si che zha zang. Nga nang yin chenpo sa ho chung su. Den zhe sun zang, ne gup ringa, cu ring li ya, nyi yu che che, gong men si shun ne, nyi zhu shi gu di gu nang gyu ya, gu de yu. Yi ne le, dari mak buen kirang, de ya dan nang za, gong ye chenpo su su. Mak buen kirang si nyam li ya, gu be, yi mun chenpo shi zha, shu de shu mun yi, dari cho nyi li ya. Podu chinsu, gongge kune mebna rona. Tuskide shetu zamba huyen joge, sombo simgyuki. Mil, sugutumbo dambi yine. Nyeba yangyo moto, yomari. Yine le, dinzinba kirange. Nga ya kuyushib shida cheche, gongda tu dische, sung goya karire. Tuskide shevris, sung jange, sung jange nga nang shinchige, magbuen kirange, kusori ya, ne kien kuba ton yugre, di yinbi yina, Kunchu pangtu tsuje, nying takwa na shiungyogi, gyaji yin. Tuskide sheni, gongse yangsi chigi yoris, huyen zhoge, aju kirangi, gongchuli debi yina. Nga huyen zho, gyasa tongjin liya, gongman za liya, chinje, degwe yongya kan liya, rindin karzon liya, nindri kuya naros je, shugu gume zho. Tuskide gyeshti du zamba songjanga.
1: Makbun kirang pebi yina, gaba yongya yore, mokchi chimu gao chu sinyeko, Logi chung e kan liya, mi shen da ki jie ji, mi na la ma tong pa jie ji, gyun chun chu din zi, sim zi chin yi chili. Dari kiran liya, bung ma da, zhung yun la sok we, gyun gu mang gu chi po yu zang, koi kiran liya, nye jie ma tang pa, kaba xia si gre. Nye jie ra han tao da, ping ji, ling zhen, la sok wa kong zu mi mang bu, ngan zu ri ding kar zong ki, ki tu na lo liya, shu za bari. Ri ding kar zong di, Gyobu yinba magum cheche, magun kirang ridin khasun liya pebi yina. Song jang ne, dentobdi kirang liya byugin. Lechin gongmen sishun ne, shingu degu nambe gub liya. Gongma ya, laksam namda chiya da, ki gub liya, jilin su na, chi chig maari.
0: Duskide shevris. Ching ne, huyen zho di zangar ki, jaga yinba da, dinzin ki, dushi, jigbu yuba. She mogo che, ni ne, Song jang di guishib chimpa shidra da tamdun nilu da tunpu yu zang huyen zhoge daizringa samlo shib zago dan chadu zangba ugrinji danje bumi zuni gar shiga yoresana huyen zhoge gigab liya logar simgar machibchi kyunami yinili aju kirangi dinzingi gongba di kiedu pabush song zang ngay kirangi jesu zangje laksam namdage shamdi shugima do uyo mare Da tanda nechu dindre jili gyar chadu zamba. Namiang pa logu mi. Duskide shevris. Donda de cikje ne kandres je yoresna. Da jagba du gyur. Tanglin che gyurgyang. Gen yongzo gyur ne. Jagba che sutang. Rangjang ngay dhubchir. Logar dor mingyang. Di dunun lakang nangi. Lentu bu. Dindres je yores. Dindre yindu zamba sungjang gabashira chunje huyen zholya gunzin dige da riri che che tur chubris. Li zhung da zhu tong kia dan jie dana chikar di huyen zhuo liya rangja zher chubris. Dine yang gunzin di jie ge kung ming gebya ki tabju zhu du jiang guo cu jie uyung ge. Dari magbun huyen zhuo dan jie, kongzo yang guo guo dan jie, karko chir chub yi na dunda di le labu jie chub tukri. Magbun huyen zhuo kurangi rita di chun chukri. Duskide xie du zamba sung jiang ge huyen zhuo liya.
1: Sung jang na, ka chung sim ya liya ngamba me. Kung ming da, kung bing kunyi ni, chimri ne, gyab gugu yu zang,

0: feel stable. You feel secure. You will feel more stable because at that time you can just feel the touch to the earth.
1: Mm. Through visualization.
0: Okay. Yeah. So, about the air, you feel you connect to the sky, connect to the universe. Okay.
1: Oh.
0: Not only this body, just connect to the sky.
1: Wow.
0: Yeah, make you feel more open.
1: Mm.
0: Yeah.
1: Sounds magical.
0: Mm.
1: Should really try that.
0: Yeah.
1: Mm. Okay. So these are the Tibetan flavors that you add to your tea.
0: Yeah, and then lastly, the sound healing as well.
1: Oh.
0: Tibetan singing bowl.
1: Oh.
0: Yeah, some people are saying Tibetan singing bowl is not from Tibet, it's from Nepal.
1: Mm-hmm.
0: But like we Tibetan know that we have the bowl. Longsi.
1: Mm-hmm.
0: Right?
1: Yeah, yeah.
0: But we don't use it a lot. We just put it in our like chegang or just monasteries.
1: Yes.
0: Yes, but it can literally make beautiful sound. The sound can peace other people, quiet other people down as well. So I think this is the Tibetan flavor as well.
1: I see. What specific psychological benefits do you see your students gaining from the practice?
0: Oh.
1: Is there any example?
0: Oh, yes, a lot. Yeah, so, you know, nowadays, a lot of people see yoga as a, like, physical exercise, right?
1: Mm-hmm.
0: But for me, it's so much more than that.
1: Mm-hmm.
0: I feel like it's a mindful movement and also a form of meditation for me. It's, like, just a complete whole.
1: Mm-hmm.
0: And this is something I always talk about with my students and with other people who's asking me about yoga. I feel like yoga isn't just about stretching your body or like nailing those fancy postures like handstanding or headstand or splitting, right?
1: Mm-hmm.
0: I feel like there is way more going on inside a yoga class. We learn patience. We learn to stay focused. We learn to accept ourselves, like to truly love ourselves and recognize our own self-worth. We build inner stability, yeah. And we learn to stay down to earth.
1: Mm-hmm.
0: Yeah, I think these are kind of the benefits of yoga. So all this connects back to the seven branches of yoga. There are seven branches of yoga. It's the yoga philosophy as well. So it's this just whole complete philosophy, not some big one of turning point. Yeah.
2: With that, we have to wrap up today's program. I'm your host, Isichi Chunin Hwasa. Thank you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on Monday. Goodbye.
3: 你看你，培养龙青年轻员工，培养龙青人。尊重他，农村的尊重他，农村的儿。作为普及两年为尊重对子，第二期我们苏里马尔信托，米泽英烈对卡拉冲。恰恰白马塘村边，中日古宅多么低。
4: 新开超过两间村，眼望级别算是不？尊重他，农村对儿。尊重他，农村对儿。
5: 早上，台北三朝天街公康山，顶地推给农村级的村民，南都多开了集中处理问题及三八的，前不建前两年修大南行。 平常密码比准抗内比准难为，票据内向人路及人口不断特别增重人物年纪压缺，许多单面及登记接不贴。平常内，当地票据农村及改装当全部的增值文章当中，养天数据应变，三难月不休。三个人给票据内向人路及人口不断特别增重人物年纪拆洗金吧，许多单面及登记接不贴，总把不多开了集中资源文件呢。
6: 记录七栋出格，估计可不准落日。像德龙图，一不按往参样不同，用登春年纪三十古冲不同。公路处内就是把了票据一次年按当接不了江南西。公路江岸内。
5: 멘트링도 로친 담아시리 총도 냥아 리우숨다 지기 거로 이리 나초 잔도 양제 메지모 용조 대표로 닝메 출루 제라 로숨 장나오시 도가르셰 중치링 관계키 개불 하상기 겸니 소부 춘가르다 달레라마 코체 듬바 계산 야초 메완 폴라와 스남 도게 왕교미 남게 제기급 나치르 시그즈 종변다 작즈 치부 종기 종변 Pyunsanay Sishungi Chungkoro, Zibyun, Kalyun Jiegi Genshi Nyungwata. Lakbardu Kongki, Kalyun Kona Long Sumchu Supshi Nang Nyungshin. Rangnam, Kalyun Dobju Jiba Zam Chubjiegi Chiludi, Jilu Chikdung Dungge Chukchu Rikson-lor Gongba Zobashi. Tokarishib Chung Cirin Wangyani, Turib Chokyebe Pyuki Pyunri Gyawe Chuna Nyanja Hindu Chiwe Zumri Kejenshi Yimbata. Kongki, Mingwang Dobjuita, Shunu Damiki Dumgyu. Sangeki Chungrib Gini Xianjar, Yakar Gaitang, Pyoge Nyi Xianjar Ki, Nyerku Dajru Sechi Gali Chengwar Dribwa Xiba Suwa Zamna Yuechik. Tegungi Chuni, Xunu Dami Ki Dumguita, Miwa Dokju Nini, Gekib China Tu Gecha Tang Shokin Xindu Chimbu Yubashi. Xunu Dami Ki Dumgu Jiba Tini, Dokar Xeb Chung Cirin Wange Ki, Gu Xunu Tuisu, Jagzi Chibu Zongki, Zongpyo Nangrin U Zamne, Ju dokar zhexi rabdian tu zogbar nangxin. Nianjib cekchor ki lamne xiebe demgyu rinmu tini, pyo miri ki zogla gyamzu qianbyo nangki wedong chowe jenor ki chexikri. Demgyu te nang, zomba byo suanyam denbe dambi mangbu goyne mi su nye tang yu ki zanjung, sanbe charko suwa nimang pyusum zogba ngansum xinchi yuba mase. Cekchor tang, nganju nam jeti, nianjib tang, kodion saba. Nāwī pūki dājūr pūsum tsokpū māngta jēba jēgi zūm yī tē lōba būtsū yīwān chōtūba chūngwa māsē. Zūm tsū tē, mīna pēncū lēngmū tāng yū kī zēnchūng, chāwā tūngi kāngshīg lā zīmbē dāwā sō, cīk jē nyāngā kī tuāni chība tāng. Chāwā gyūrīm tāng, sūng nyē tū gū bē, mīne sāmlū tūng tsū sō, cīk lū tuā chī yū bē, jē lū bē mē zūm lū kī nāmbā tāng dēmbā. Dēm gyū tē, lāngzū pūsum tsokbē lū lā, Gengkyu sangkyu jeba tang zhawar. Demkyu ki suwa di, zumba po nyi ki, jio cha ma lu ba, nyanga me long ki xiong cemar jokba cunba tang. Gepche gokur shik di, cikang mengnyu jiri jebe to, jio che tuan tang canbe gen nam kyang, nyamsi ki jene, ngunbar cunbar ze la. Cik je nam, cikang rintung jiri denyang, cikbar zhizun ki, cikang shirir debaji zine gen di, dunbe nyanga ki zawe suyun torne. Cikang mengyung jiri ki genam nyamsi ki chi yubati. Nyanga me lome xiongtion ki jugu yangbar kurbe liki pyu yubashi. Shamla lenge ne dogar jibchung cilin wange ki zambata. Chamba genzen la ki shuta nanshin. Pyunchu mima bichun kang ne bichun nangwe. Pyu ki nashun jinglu ki zimru rimuni ki chenshi yinba. Shunu dami ki dimgu jiba. Pyunon ne tante pyuge lungjin ki gechui tang tunbar. Zumji yun camdang zhane. yang dün xibati liu ni chi ba tsen ro nang te nang bar yang me lam tu cha we cik dün sang bo cha khu ju gi gu hui zha yang jing bu jue ba dar zha yang lang la dün xin bar chi ba na bao si ba xun nu ti ni za wa ta nyu gu ge xi zhe de wong we xia le yang nian ba cik zhu sang bo tuan sang bo man ji ba ma ba ba yong su zo ba de tui ba da tui ne yang yung me nga ki gyurgu zhawa xine chua tir songdi, jun xin ki pa ne tibu deba na, yung me kyang yu ki tong ne gachi di, yang sa nyam nga war lungwa jangta ki songwa, xin ji ka le gyubbe jimba tang cheba xintu, ribdu ga xin gawe liu ki bulung sing xi chi jing, chi me lakbar gyu ne nyurwar gyu di tila ju ne, kima xunu tso xin xie sam, Nyam nga wa nyung ngam, te kangdu shukbe nye su da chibar zujik je jube. Da me bar shunu ma na su tuwe, yi la ngozar gyachir kyurgyang, len tu ma wa chir ma bubar. Gese tamba la na wa shuwar chao shi song ne sui ba. La kimbar zujik, kang ki zana mu chua teyang, nak zi ki jikba kye tu se di, dir da me tu la jina, cha cha war wongwa la, Nāwā zūjīk jī sūbē, shūnū dīnyam tū sāmbā. Pūmī nāmni yun jēn shī chākbā dūmī sāwar, 다기 수팀 지바다 삼디엔 지바다 교톱 지비에 치르 닐라디 되바 튼도 니르와 미남 냠투 톡바당 덴바르 큐르지 대단나 다기 이미 강기 강 요와 미니베 덴바 톰나 페미기 규마 갸동 지와니 초직도 뿡장 지길치 대치다 레와 신투 지가와 통식지 나와 진비 바오시베 신뉴 남춘바르 제디 게세 담바 칼라와들 하고시 텔슈누마 녜싱 두블라 류지바티 추신 롱마르키 큐바 신투 다르싱 켜루에 슈뉴 시엘라 주니 스바 게웨 세부 청줍 셈바치 머류 체미 졸라 쯔웨들 라미 청줍 줄라 응게베 디린 은베 나들 초싱시 슈누 초아캬 게메 달레투 녜게 까체 차부 루르제메 다견 큐레 현도 메신베 동웨 랑주 디다르 겐에 큐르 겐부 큐네 제진 투지제 교신 긴좀 루바르 쳬치야 땡디르 좀가르 메요 디테냐 신당 미세 제웨 숭메자 다기 니베 네급 가시삼 유규 제라 준베 큐투주 제다르 큐르베 응주 세워숭 게리 노르피 두가르 큐식베 다기 동에 차동 장비인 좀시 뒤지 깽고로 마동웨 닝기 꾸미 냥의 멘비집 초체 낭미 동웨 메춘베 덜루 뺘냠 디니 시네장 닝지 왕기 개발 메세나 강기 조된 주시 땀투세 지 냠타진 유베 지기 디게지 쇠바나 슈누양 텔라 쯔웨 슈 미국발 줄이야 삼디엔타 띵기 띵기 계속 끝난 미룽어 냠네 되발레 깊기 초배 류 장불상신 전방면두 녀월 샤니 메바 코로와 통마 메네 되라 뇌신배 기가 너지 벌럽 요에 초대를기 롱도 캠주르 미세 동에 남한기 동월 지바 디니 쾌달 디니 중 정신 매장 겨우 머리 롱남라 송월 지질 표미 규미 특침보 루웨 주주 지도 메도 대다라 다자 주주 디당 자시 세월 춘 드베 균이 다기 은숨 타예 직 차당 당외 터무 큰기 풍주시 레지 소달 지나 디주 양해다 동해 균기 자월 규베 능수유직 디질 지미 제메 피규르 말류다 뉴기 보면 루지 치와 예잠자 메도 다이 닝르 메베 뒤차심 메남 두양 중어 메나 현지메 텔레 쿄니 지룽 나나 딜둥네 달라 지차 로트 디니 치추웨 되베 농주 편숨 척베 내츠라 지딜 쳬지 쿄기 지와 줍줄직 지주베 삭벌 두네월 쿄네 다니 슈누 초 디갸 다 피신색베 수와신도 네버 돌아와시고 냠네 냥의 기이 동신 까지 차부 유대 장월바 까부니 심바당 자외 뭐뭐 자당 제디 수바 냥지 딜주 심바 침부시 자장 제메 송니 디린트 다기 동외 차잠 근취기 냥지르 균나 제외 돌수에다 간비에 쥐다 슈남 랑냠라 빠네 조와 쥐외 쿨케르웨 심지엔 직직 도량 장심기 라친 주베 주도 미루나 다니 조식 예외 동연례 치사 동어 은숨 캔신도 교발 매제 타예 조외 균 주시 토기 탐자 지시자 주신 주다 로베 남슈베 개발 빠빠 까와 예기칠 표미 매제 내수 조도하자 멤버 예기 교바 시마인 마룬 로컬 주바 직대부르 균향 대당 총시 마치나 남이 계세 나위 연대인들을 초하장 방교 대당 총선지 금마 침부 등이 범위지 균라 팅대 등지 기매대 로버스입의 내급 당체내 뒤지 신도 중강지 경체 시수배 범위 남니 개와 코난마외 이대 차월 마위소 냠내 양매바 지만 년기 추주 경마지 나나 디니 쿄차 네마인 푸미 남니 드바 튼두 녀르 단 차리 치주 히람데 나룬 지신 젠센 초위체 자와 누구 세다 추잔키 gomda tenpa tsamne longchoo chee.

kyunu chua le xiandu chokbe sim gechi kyang minjungde. Pyumi pepe namdar ki xiandu kala yote xian le kebar pakbe gizhen tang denba. Nyangdob tang zunju pyudu chungwa, chue xin chue pa la zhuwa deba xik langna, tani ngibar jesu zimba rikso xe suwe. Gepu xiunu dami ngegi kyang yungma takbar gongne, lar uk yungwe chil, xin ngibar zumbe tang chung xin, 상배 자연 삼무탕 댐배 나류 디게지 송바시 렉수 렉수 직대마 상삼 자와 댐부츠 준주 예가 넘버르기 냥지 메토 립자웨 박삼 디주 챙닝조 멤버 범이 탈라니 냥도 디디 모사르치 그 둡삼디엔 쥐발라 교장 이왕 초균나 은배 나들 파법디 왕부르 참배 담주기 뉴질 농주 삼곰기 Nyamsu dina xue che di sibe zhali nam gewe rujun nubu mebar jing. Yi xin norki chariyang ni jumbar misu tewe din dindra gyacha gebar yang nyebar gawe chua jik yin. Teni che du chawe tun mekyur dujian lam mingne perjin chudang duwa xi nyamni nela keba yi topja tertu zogjang ki kubang dila denyu na tunde nyangbu limbar jik. 태양 윤두 민에 띠 신대 집어 좀나 봐 체도 시베 타네네 나미 녀외 컴이엔체 레뉴 왕기 강기 봐 치다 왕두 마주르메 태양 랑기 사베레 기디 제부 디두니 최미 소술 임벌레 신지 개불 깨부수야 딜레 딘데 데로메 즈마 유규 루니민 투투 덴베 괴민 존데 노르기 진신야 치다 칼레 도아두미 머릭 빼주 코어 띠기 가르 되바 됐니 네바르 치다기 샤비 겐슈인 파메 구림다 제월 레기 제수 네바르 진 테지 펜바르 차웨 텁기 퓨 담비 쮸기 좌점 지정와 텔레 시행기 텁유 마큐르실 테네 라친 준주 좀바르직 티지르 옌라 신디엔 봉조 젠 렌친 듄기 바와 링시라 원규르 콜리 규르웨 네토갱 치다 두베 랑와니기나 톰데 게뷰 카탄 제미 노르 녜시 콜팡 빠예 자웨 초 밀람 디와 뇽자 동에기 정신 틸라 쩐데 수식차 게시 차지 갸자 개발라 그룹갱 심베 타니 마치수 시웨 나제 두지 잉체와 딜라 최대년라 수미크 제마 냥의 친구 접톤네 가웨 불롱 꾸는 딩키라 렌지 녜베 댄디 랑시엔키 튜니 푼조 줍라 쉐와르 차오 시숭베 타니 다기 제와 이신도 줍포 냠네 예무마 렙투 가웨 불롱 카르 류욕바 줄진 까지 녜둡 냥에 키왕키 냠충을 줄베 류 쵸르불 랑네 차장 제버시 대다르 삼디에 줍바 엠베엔 먼저 뉴싱 마치 짐바다르 이두 공외 멤버 캐바지에 로마 제뷰 쿠르기 남튜베 진진 치시 메도 요에지 쿠주 응응을 나서 니기 초 파비 냠베 나기 죄무기 냥에 메베 제가 공내 그 동타지에 남종

초와다 술름 기주바 경와 데미 시미 시베 전강 더부터 지경 색발 미릭소 시쇠와나 슈누 현튼다 조외 장비 지키 양매바 마주티니 계급 변조를라 롱제 빤니 메기 디베시 마와 데미 단인 남초외 시베 동외 날레 치촌나 인이 칭외 근도 잘 미외 단이 겹용 균이 타의 주 튼진 주라 주발 미뉴나 저월 장비 진도 지다르소 동해 매우 바로에 계급디 정줍 주비 초위 시체미 직딘 코르웨 튼주 이렌제 정신 야마 라들 수식 주 최당 튠바 최제 담년부 묘몽 도숨 근에 실체디 넘버 주에 별라 롱주비 리시에 진진 풍부니 월차 시송비 디니기 갈리 공외 투메비 슈누 강도 식비 지신도 장바시 광도 생계네 세나와디니 도가르셉 중 7인 완계기 잠바다 잠바 겐젠라네 슈다 난시 편조미마 비준강네 비준낭외 표기 내슝 증루기 점주 르무니기 체시긴바 슈누 담미기 뜸규제바 편원네 탄데 표게 농친기 깨주당 튠바라 좀지 원참당 자네 양된 슈바티 리우니지 바티시 생일행기 땡디 디젠 퓨심바 디젠 저주단 직촌난케니 깨안라다 시시 챙겨보니 계산 들어가라지 생계 휴대전화고

생의 남초 남을 행기에 원점 체매 루양 시베 내신 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제난 쇼기 내신디 키기니 문이 톱세 토베 루와 유라 원점 체매 루양 시베 내신디 세네 니로 쇼로나

0: 보게산 다랑 그 산다 천좀 그 낀다 대 샤즈인다 천좀리아 따경 야고 치마도
1: 레스발라 발라 심제 나무고 다 부스키로이나 범스키로이나
0: 기라니리아 복범 가르 준비 이네 나저 김장디 앞서라래 단단 지존님보다 정말이 지존님보다 진입이나 나저 체바 쳐야 보고 깨다가 보파다다 보면 마다 인스제제 밤에 미군 되제 파츠 부규제 체브지 귤레 요마리 이네 다신 정말이 지소 사브리 어제자 당에 선주 예배 두드려 내샤 다샤 룽진나네 싱주 요산 지고레스 제제 양스 시에도와 부 니에르디우 디직 투슈다
1: 레스발라 제주요 대유
0: 야주 나지 년거유
2: 俺给个周记别中仓中车座天松饼行军有三千年铁人他自干七八年然给第一基础人路给停热间走准车就快车的俺给第一基础人路给铁客机多还是不给人们的吧俺们这马街拿着跟着这东西是多拿着多少单也马家俺今天也拿着这单也马家去
0: 보랑게 북을 찹대한다 깜발리 대지제비게 파 춘좀살 개규다 드네 춘좀려 야구제 떼셔아
1: 레스발라
0: 니야 종배 아무스질라 끼어슈로스 깨단가 친구 오리 먹으셔야다 좀어져야 되게 니야 제샤고 다 보랑 여 교시
1: 레스발라

0: 부 총재 총도 최송해.
1: 봉아무라 다 총재 총도 최송아.
0: 부 뛰다 야 차강 돈다 아메 차강 루. 야멘 차타오 강 돈다.
1: 내 삼라.
0: 총도 낭도 가르래도.
1: 총도 낭도 차장이 쓴지 겹유. 총도 영어 미나네. 총도 낭도 쓴지 겹니 아치 거르도 와 아무라.
0: 지샤 지샤 아메.
2: 부 다시 나 손두 낭도디 불안가 아주 쉬었다.
0: 빠라 코낭다 요마리 통진 룸진 진배미리 개이다 비위니가 야호여리.
1: 보라 아무라 대린 손두 강리야 종별나게 종가 일지 시주자나스. 대날 나랑도 신비 구부다 대바 라버스야게 삼리케세 제제 수수 레버주부다 수수 갈래깁지 소화 사업시 개토부 채우리 숨기. 당도 신부망족은 니치지 초교글랑가리아 조통균윤 퇴슈 예금내 미디에직다 레그디에직리아 응위변단지 겹겨치교마세 시조티에네레 겹겨럽타 짐부치균이 송구도와 제장 나란조에 독스대야드니두와
0: 아메부 팀산 시조상부여지 디아메신그유 이내 망족의 니치지 초교글랑나 쪽에 미카즈여레 레그디나란조에 젊은요 디레님 카시에게 제리야 부란 로초가 주로치 딘데 체비는 안주 나리 편도 디스용바
1: 아무라 나지동 감뷰즈리야 로초가 전두민도 나응위베치야제 총치게 보슴기 나주 미름네 미르 바리야 신뢰다 종례 코르마도 마신베 로규데레 균도스탄고기
2: 보는사데 야야리야 레라브딘데 요마르다
1: 보라 기린 총도관리야 레가디 조스슈네 갸뾰로람 체조 송송아
2: 카좀데 쳬레 레란도 용 볼론사데 기가다 님도 파트야거다 쳬라야 총고 딩즈 딘제 유베 아 마자네 쳬르 탄데부도 라드 딘제 데마도 총고 냠뇨 가 게지 메바 삼르 켄사 딘데 둥그데그리
1: 녀 총고네 겨뉴메네 총갸당리야 님시 진유유 마세팅상 중국 축다 침뷰체기 香港 구셔 리자청스야 주요리 광계 마츠춘준의 고조제 단대변조 동조 대부 근제 체험이 루규소 년신규다
0: 아치 더푸 장탄의 로춘주지 天南七不다 초원의 로가지 더푸랑게 밀름나게 기제손제 시제마 되다 응어
1: 암라 보라 텐도바라치 기나즈 나키브네치 宣布东北我出在什么差不多过来视察军要是我那钱呢俺来特地拉不着什么着图那上去但因为刚你上给救出人都年我呢旁边边几个俺去别人话的去死打死但因为俺们了你谈得不多老中前边写几个大概是穿了云的灯呢你写几个了电机听那作呀这连随都不起你俺龙过那个行不起我出呢
2: 人家当军党预备停留个行不起个过几个节说三不对特别行不起个接下接下阿妹不然给楼道上去阿妹过几个节错一个特别行不起个的我打草人个洗个的让爸爸穷对的这个不起个的下来个套了呀这个这么接近的这是让爸爸老穷对咱爸如果要贴个接不这个留下一年这个 동간 정가다 있는 저기 미션다가 죽어야 내뉴 요마래 이네 밤은신배 시그디 찍어가게 박자게 셔도 말다 랑발라 단다 신부 규무지르마도 지기 안주 종전한게 전단 체에게 레마래
1: 보라 나다 발라 정마시 발라가 뒤리야 공시다 루가 손자 랑가 전단 가리유바 된수 요마죠 이네 다지 정마다 소소 전단유는 닝부 유배 레가 가르치네 제초지 낭위병야제 총가춘주치 조탁준이 제장난에 예체시대야 겹겨나로 쇼기
2: 와다 가르치기 내 지난듯이
0: 군주 참디게 쇼대풍아
3: 저디나 참이 겨스던쇼 출고당발레도치기
0: 요요 어어
4: 지가난 추구해지 랑부태용기
3: 야 따부파이주시 내가 도망갔어. 나는 죽였습니다. 야, 군수! 유제 동시아, 내 전체 죽을다!

0: 푸 엄푸랑게 꺼이드게 지내시다
1: 레삼라 발라스르 좀 있기리
2: 다 부송가 디고려야 네 심제 로지 딱다 제비 다디 타주지 마제비나 나도 참아야 심내 레스르샤 제자 드리 인지 나도 능미디게 주도지 저거제바
1: 제제발라
2: 야 녀리야 진주 도지랑게 송가가 내지 직시다
1: 레스볼라 다 송가 주제 답도 로지 하스 주기 이내 캡사 춘주레민도 로사링이야 총야부 오스도 이내 로칸리아 고시게도 다와지리아 캡사 곰 십질 하스레 싱금도 도스제 지게도 곰팅의 본원의 제터도 좀바 나 로숨줄 하스 리기
2: 다 신내 하고 그도게 나면 담배야 처음 맞아 지게 제브리 당군에 지도 테러 전에 야가라 아랑게
3: 봐라 띵아 레켄유 당도에 하루 후 찾아샤
1: 봐라 다딩아야 냠묘매잔 제샤 냠원에 제나 당군에 아란주 롱구디 나리아 미카주 유브다 미즈 잘라 뉴약 뉴브스네자 남규 과제 가주 뉴구 유브티조 삼루 균 다민도
3: 제단제 아란주 롱바야 신뢰 튼젠 유유브리 조뢰 튼젠 유유브리 따도와 뇨구주니 차단 수변다 이즈니르미슈 요마리 던도 뉴유브니 디라시동 리니르시인주
1: 지샤발라 당아 미지 베도 총강을 다 이내래 용범이 치로로 아버종이 시지지즈레 생금도
0: 다 벌련도 없나 되게 컨테스트야오래
2: 제자제 다 레뇨딘 고추니 차오랑 그라인다 다 지마 컨테스트가 아 랑가직 쉬어다 텁시 신다라지 유베 다니에 키란조야 딱바리시 강르지기 때는 제주 대주가 민두가
1: 보라 봐라 아무라 드리키나조 수치를 쉬야매 네가 참 나르랑게 좀어서 머신가람 미유 야구윤에 라랭외를 도나치야 담어서 다딩원에 쉔베뇨총순도 차스 이내키나조 봉아야 이치나조 네 팜그체보다가 람산 치슈균이 지금에
2: 아 따야 카데비드 시에쇼 아 따라 여기 지마 근처로 지지요 아
1: 보라 네 슈바센다 你 前呢, 见怎么着吧,头个烈士马下, 谈到罗萨当擦子时, 杀罪烈不得啊, 我从最凶怒看起的你们都, 起落了阿宝中年一, 听这前边呢, 今年永不起用个这啦, 等到起落了连个娘娘姐徒步这生地,
0: 不然谈得不到拉不着哭的这么些地方, 起了呀,阿宝修炼是他全部都会,
1: 阿们拉起人都这么难的, 你人年马军, 连个马军不赢呢, 俺能够卡的人手了,
2: 今天最爱一起是难的你也是人生龙骨性别垃圾汤水仙毒汁他能无足解于月皮
0: 啊
2: 大家也得啊可不多个每个马斯呗钱给大桌子几个保持下线嘛用罢了俺里特别是现在门度不接了阿宝同居的哪里不留意不可能好过的七里七呢娘娘姐你住着哦没 다제는 총아 제자 잡디 도스제 잡임리
3: 발라 티케낭 마레 총아 과 야고 키 마레 춘종기 신뢰 쇼리아 쩍지자 존니 지루 아니 도스네 쿤교리
4: 신의 남초 탄의 창미에 세베티니 롱첸 되어카라 징주의 도지타 콩기 보라 시베티 뒤치시 첩숑 좀켄 부사 점디 좀지 수남 도지 철치 수남 도지 저주 창바월실 자기지수 수남 도지 창바월실 부산 점두 타르게양피 지겹더십 류창장 더십 개사윤댄 첩캠이나 징주 도지 첩캠 로사남게 보 도지 첩캠 타르게양피 마춘좀 첩캠 조무스진 파게산 첩캠 부산점두 성기 첩캔 왕주 장진리 첩캔 수남도지 종부 첩캔 니무치린 저시치린 첩캔 바산치린 성주 첩캔 다와
5: 팅디 리첸 슈차
6: 라체 우토기 급수
5: 땅탕시중키쇼미쇼결휴체리타튜비고네늘고기세체굴
4: 지신촛솜키지소초외두구기추나안수人이내자세지딘라심쿠치발안내콤신경燃起燃了西一勇我西塔米龙土香味松年提门银本燃起人一给七南归了连记西空穷勇啊
6: 俺去总当端当将你卸掉听我没多能讲没用谈的天然给透了我爷堂古烈气味那我读呢连记哭思密的兄弟燃给人了给别七那么的了中西算他
4: 怎么能确定这组级别为新旧年数席可能怎么能去每日用去唱播出强用每个一个人每次了心看给给给刚才车型越级快越天里唱播堂应该暂时开了营地健康每次托你每次只落脚行别每忙不内当营
6: 俺催生不然生了月别苦不堂冬夜超过铁的日系水彩昂秋路米当呢强烈原则性烫住个人三岁我讲更忙不起了多了三腿没本的多了他随身给米当我开了银的阔腿没本多腿忙不起让给让了给呗两百银
4: 听着给心看这边罗宾佛罗的心看地堂了千年得的西下雨的心看地坛间去推南一样来了尊心你可以明南自卫宫去日全大体你来把竹通呢几点天刚刚去乔瓦西先土灭及宋月
6: 我跟你讲来给女书记错为出租的坛间直径再为神秘捕捉坛帕马兵器赶紧落个的南坛人气怕大人都起呢加入给进宝德比人意期待的强三胖日本老板阿迪里抵达了松月天让你给格度电梯起步且以苦流所给跟铁大门银板让你赢没有借钱让了仓边从内切的抗棍顶部越接送这天每一每次的街当几个人的门板看了赢俺去让你先给通囊了这边无数起居的下年让你让你的年纪他强被连接死他对我们身边多数写本呢早晚你久久没不停着看你赢的叫人他日期给弄你让你让你久久提赢了这点提的三康也胖不配备胖不现实心里讲明
4: 天哪各位一切堂各位叫人各位虽然说提到咱们总体帮助虽然让给让了宁吉他下次月呢俺去西南俺去宁土独别神秘普处他他们并起赶紧落管所下次他前去共土让给让了恩给人怎么让他可给普处错了那位恩给提醒土让给让了一年更有马日可怜引到西松若
6: 多了呢对于提灵的松做我起得了提醒起呀让什么让了王位什么火车轨的让起让了宁吉他让起让你强给用棍子说
4: 心看吹点了头南南的心看吹点给早起别地堂起人一堂地堂起基础尊贵
7: 下面来龙天旅客金锥多吉他空给波拉西别没这提示了呢龙天旅客的帕杰拿金锥多吉创给拿阿布亲戚永不要过穷马赛祖准天给西吉亚忙不洗空土去土不穷我他切不起人你给普萨姆温州用我切别落过杨波儿切土不穷为藏提牌打不赢提及了你最肯定穷于民提林母体呢三些优秀
1: 三季
8: 哦
1: 上帝的他想让这种种爹爹皮给钱不肯这钱的
8: 这下叫让的的抽不肯这么多
1: 现在没这么多没这么多这下总算是当你从家仓门的旅游去不多
8: 这下 但拍机从这边就是要的我听着应该的
1: 谢谢现在从这冲出腿部听着车队那让这苦叫是加贵的贵但地人外边学校的总不能给肯定是送着用的
8: 切赞切我刚才压迫我们多啊年前做教长落后其他学校外边连呢我们这些就是在压年月日呗
1: 森弟他的年报那个天平别死人你妈你外边给我们听爱团大理啊刚军事长拿出他的年外边给我们吃习就是压迫还给天平呢我点点拿来逼着
8: 教长你呢我们也要落我亲不有呢我哪个丢了谁谁落我是来民族啊
1: 让谁去了大着教室着总不要让没收个钱呢也很团大用过嘛的
8: 是是教着爹这边
1: 马师啊我爹的小爹
9: 亚秀
1: 那总不要了
9: 今年团长喊了你吧
1: 总不了我给你有个想有没有创作内因年明的金锥到就是个月没让明的生计啥但是总不要那里啊根本就是学爱月
9: 呀不给对的做团长喊了你吧
1: 听这事了总不要但是团长做的我不要我生去
9: 我不要年一呢天上我忘了请的这首
1: 总不要但是我刚给我不用卡扎忙扎下去
9: 前呢我不用卡最养年人吧
1: 我们去十几趟不养年人
9: 行不了落过穷啊谈得不多俺最重个行不及格我不用过去十几养年穷牛要马时马上呢我忙不定这样子马上给个截图别定罪了去预备啊
1: 总不要来了需要了他想我让最早那里一年着社会现代里一年着卡斯卡了组织马古西扎的下瞧了阿宝着年里马古许不许多一年年都是得对连面的做机构的头当面子点价个年罪的拉着腿多了马拉维年罪年罪拉着也行吧他那可把两个月没国马罪不接点年马古西扎的下前三年我就有个想给新北连面的给制作姐姐新别阿列如果是做过上去
9: 点这也不是选不上个三路地我那好像也不多一年新别阿列如果是做吧让了拉贼鱼吧亚面呢阿列出借鱼吧
1: 拉面了
9: 大前的阿列如果肯定去做吧啊假么的就机会阿列如果做图嘛的大地天了也选不上个三路要当鱼呗
1: 那三路当兵总不用了这些人我们国门七十九地给全部赢了年年了看不假牙的三不假牙熊人们所要的手背吹过的要不借开些事女但是老子们的意思是点这些连这天里唐不能不再减龄的点价减龄连名拉着减龄前的做了下牙的确实点这些
9: 想不让个三岁的确实得要写了多听到中央的监狱的群里呀行松的来团里呀同还将起不能够要事马赛让军军等为他师兄的一年团来唐北秋在托动他团来你们做内都他们心起呀他能行团来说不恐被大家接切切行着忙做为马永博叛逆东居天了归家那他那行不是学不让个切切地打人不恐被失去的我那机构殿下但一年总是兄弟让了也夹不脱不起乌云呢东西给他们写呗只要有马事习近超为切续过了的别那新北阿里如花的肯定接走啊娘们弟弟来给妥当个这些挪腾个冷路他能行边角拥抱温巴索习近超为也是过事点走让行不及给出不多啊
1: 总别来了修脚你心别阿列如果组局过了三路忙不当兵阿列如果的组局被救进的命运呢列给妥当冷路的诺顿冷路点价妥当冷路借仓么所有下雨总别了这个一直的那车站雨其实难的
9: 哦要求下这个选不上给车吧 야 미신 레제 제바.
1: 디게 창마 나르 장게 차르고 제제 제비.
9: 아, 네. 제베. 다시나 보나 남자 근데 되면 봐.
1: 나 사고의 토림 루틴에 되면
9: Shimbarangi Mikyan Rewata, Shibjin Tawwe Chishdine, Tingrew Shingbe Sampewata, Chi Pwebe, Ningdo Tungwen Tukwe. Rangi Cheshi Yishidi, Deshwada. Nye Pachin Shibrish Degyi. Masaya Zunghui Shungle Tsungde To Chudu Cheche, Nguyen Tela, Gyabgyo Kanchi Tudu Chikhi.
1: Tocha Na Zongbyula, Kirangi Nganzo Shingba Tugu Gyabgyo Namba, Tochi Chishu Yin.
9: Dinde Xiao Ma Shi.
1: 俺做总是想的，切外边那个解释。俺做教教看图都切小，托家那总不啦？
10: 托家那总不啦？总不啦？小欧。总不啦？收点家务。三弟，三弟，喂，马进啦。哦。
1: 给你一个那么做呀？看了俺自动啊。
10: 你们做看了啥学了？俺接着自己看谢谢阿姨。哟哟，你们看了几点作业？喂，叫这次了，老三，别说的。哦，那是。哟，爷爷。闺女，那里俺做有个熊猪出来家呀的，俺俺就专门来先了，连着钱不吃的。马上俺俺都新编安来如果给建仓了的，连着仓库的谁？现在去让你给，搜搜监控边连工边连着表在了，打到他们店去接。
1: 有在吉林吃我的，
10: 那是。俺大木，俺在他那点数前边，今日路通工作老重视。
1: 那是，也是忙着提醒。我这，俺到吉林个苏水矿道个黎明街里呀，连个店家个面子，全他妈拉不起手啊。
10: 今个到这来，俺大木，咱个这边错了，到处上面连个洗车去个。
1: 哦哦，也我重视。俺俺做连着国租界，你们俺来住不要吗？ 俺俺做唐古呢，里面呀，托他们打，连个表在了托他们也不消失。
10: 那是，
11: 俺大木。
1: 今这是马车皮呢，今晚俺做俺来如果的，你一起几个马车了，俺俺做装备俺来给开工那里，干个做图嘛的。叫这次人皮个也不重视，没推荐的。
10: 俺大木，
11: 老三那个皮个肯定多。经理了，让你点点门了的，俺俺来老你来见不来买吧，就是你这个人。嘿嘿，叫经理了。
10: 他都把那里那个做呢，出来给到屋间没得解药的，他都没得送不了药的，难打木个。
11: 哦哦，也不重视，那个店家了，应急收不收钱我的。来是来是，出来这边交流的别人呢，他都没得可惜过去吧？你想闲到了没得再来搞你。
10: 也不重视，俺俺做何路不如人的，俺做新编俺来如果的，你也活做不是，你那简单俺俺做送家里药的。
11: 来是来是，难打木个。
1: 应该多少钱？难打不过，去咱深圳那个嘛的。有，当俺老爹是。谢拉领导，咱们谢拉去玩皮下。谢拉领导。差不多，孤单日子。下半年给这次你学阿有。 俺做有个像新编阿来如果的，总会当做密码师兄给学习教教了。我也是国家建的做不到，连我也是组织，替你们俺打打主意。俺做两个厂嘛，谈到国组织的，连么开些，老在先不是，两个开些，俺做青牛油嘛的，一年天做开七个嘛的，开七兄弟，俺做厂嘛两个前辈七星级的，嘛先不天做江北江星级，朋友做准确度，女婿端呗。
10: 端水机接过来。张师兄呢？俺做新装忙做的，用不着怕你用着的。俺做新装忙做的，全被做准去就去的。连着的俺做新编，俺来如果的呀，艰难不嘛塞。我被喷气打那样的。现在俺做连着的表在点不及的，店家点不及了做准去呢。总会到张师兄了，立住点别连着去自备修的。
8: 到了端午节下边呢，俺俺做帕子铺局了，立柱点别连着去，准备收的。长马新手预备。叫金志，这是宁古连米卡拉斯的，叫人家给些药西来写什么？
1: 阿姐，姐。 生理的跟这金刀看了。
8: 喂，叫人给你给是宁个月呗？
1: 啊，宁个月，宁个月。
8: 嗯，叫金枝。我让了给这下雨。
1: 卡谢哟，雪的。
8: 天大，看清不起雨。
1: 天大，看清不卡谢，要是雪的。
8: 那叫人给新别阿来如何做差不是？车站。但我让你去天大店里，三不是单人下。
1: 生气，让婆母养不起谁？让个脸面边，一日皮生不搞不停。人家刚挨了马西巴，想想啥东西啊？鬼手的。让个面多能行的信任他，别来讲别洗个的。那旁边几对老出招的，更紧难他心的。兄弟讲吧。
8: 阿子，叫人开始洗浴哟。年俺是老听的，
1: 几千的年俺用处，看他身体，让身体忙起些。提过了，年三六那俺是年七十月，他留顿久了，连着的酒接不到了，那让你点几千了，跟着他。
8: 婆母俺先去远点的油麻市，叫人了呢，远点的就拿你俩做苗子。俺让你年多年时间呢，起码叫人给不给不明白啊。
1: 那让你穷对你是这样不是？今天第一讲了，那你偏嘴来给我钱去借用嘛是？那让他面子给就瞧呢，去算了头呢，给我盯着咱们去买。
8: 叫金枝。

0: 계산. 가상의가 볼런팅하디. 딸 로숨도 조집이다. 돈도 추조면 누게? 경선쌤제면에 나양쌤제 누가?
1: 빨라. 검증하디 부친주 도지. 나스네 의강래야 볼런트에 사자. 돈도 양 의빈사비 야도가.
0: 와따 미디 있는 요샤. 다양 볼러 그제 야도. 경선 강과라 제매배네.
1: 말해봐라. 다리 비우면 거로 티십지 야도.
0: 아! 레나 티십주 에! 베스도 메다!
1: 봐라, 투데만 하다. 다시 앞에 신배 알레 주가 두샤. 알레 주가 대 갱궁에 소스체. 주가 대 나란주의 돈 안기 두중이 레드나도 갱달링기. 제장, 뉴빈 티게 알레 주가 기 추제 뉴룹 제아솔 단샤. 규지 시계도 론이나 뉴빈 티게 창마 제투그레스비.
0: 오늘 레나 고음을 치십주 론이나 푸그레스 에.
1: 그 보는 가직 제사샤.
0: 집에 땅문에를 봐. 기랑 좀 아기 연거리야. 상황치고 여말을 봐.
1: 봐라. 그 니엘 보라를 상황치로 마도 경외 능신 보라가 양 위빈야 교야 미디 능 말했어.
0: 야야 잡진 커 이는 다 이는 얘 차오디 오네 첸부 차도가
1: 봐라. 다시 피 쪽에 신비 알레르 가디 나란주 존난기 신베켈레 안 탐구디레스기 종위다 종시슈니 통진다 개교시다 난시기
0: 디샤 디샤 내 차원 전부 중 지조님베가 이미나 나란주 님미미다 참미 키제미요 주네 또 저거 잡지에서 야말라 글로 드브제 고야 야말레 다른 능시제 나주 신베 부조려 고자자 지지 구법 고와용래 당원의 지도 서비스 니에드 그진 첨부 시다르도 와
2: 징게 도와줘라 노피베 그대 주소 저 제스틸라 나랑 저 랑교 중진데 싱들 톱중와 제스틸리 제스틸리 전에 야구 중부리 딩원의 나도 요구 싱베 알레 루가게 롱아 따다 갈래 기베 제부시 나랑서 모두 배전 체비는 간에 탄도 모두지 시주기 잡교 챔부도가
1: 나라도 시비 알레 주가디 휴력의 피해자 단 야부팀비 다리
2: 워시 반대상 시슌기 캄프사브야야 레트퍼게 미단 주제 차상부 총송에
1: 차상부 총 난다미 제스니에 비게 리윤을야 다가 챔비긴 최근게 겐키부요레
2: 레트 신탁이 니 주근제도
3: 어다 구르샹기 중앙수아디 지리 숨주소지니 어 탄데 지리 주고 수에 차샤 어 뒤제 텔라 난다 민돌 어다 피기 겐데 제시 중도가 키돌 어다 도레 겐 피돌라가 키요디 종 신쇼 총데 레데 로산 데데비인 캉베 레데데 타샤니 차조 유산 데시라 심제 난고야 메라
2: 조제스라 야오시우 총샤
4: 喂喂 다송도고주인다. 년년행결이야 담산치주인. 나란주이킬래라. 장교주인비 원퇴상종킬래 세년톱스. 딩아란주킬래 견구민의 창매 배준 휴미체배 제부시리라. 공생안공기 레미숨경업중어 숨게 후다바다체배 제부시리. 내공시 직업진리직원회 공시 공허상마 도치치주인이라 저시디리주인다. 年了年, 阿勒如果家计等于车市的技术员。 车市堂过的,俺就有个新别, 阿勒如果的,我也说,有个新别, 阿勒公司要求求他, 透过门外,光不起你的动作。 你不的,人不堂过, 阿勒组织个套当天然垃圾收据。 送不的,新不连没卡机了, 阿勒老在那做个重大这样的, 卡机等到每间南沙落中了当呀。 是不的, 蒙古国提加塔松竹当街社区水果所列着推荐卡机牛竹皮亚大哥能行公司原本的落着的国母吃酒端街刚刚预备金藏的铺主落着钱毛当亚的装着的朋友给撒过卡机了新竹南苏切亚铁了当亚的确实所要建议

0: 발라 발라 섬기 좋아 나스탄 기스기 해지 해지 기소 면조 발라 다 괜찮아 오래
1: 당한다 맞지 나도 근데 동기 쓰도
0: 어 나도 다치 양자 양 나도 다치 양자 치기스기
1: 오 전 배제 기술이 야 겨우지 랑월 몰단제 승기 파 겨우 맹갈 게가 주다 나다 암라 님도 부규 과제 되게 키지 람사 죽을래요
0: 레스 발라 다 오는 건 이해를 두고 있다

0: 空土那不吹什么天呢？龙天丢卡了，金锥多吉他，空气波浪西边，面积提些。车不凶怎么看？菩萨真不对。总之，苏南多吉，车不起，苏南多吉。这就是说，他的眼皮全部为止。几个得是刘长江，得是解散云点。车不凶南去，免得车不看。金锥多吉车不看，罗萨南去。波多吉车不看，他的个眼皮。阿么全总车不看，专门吃人。爸爸街上车不见，菩萨真不对。森街车不见，王军。张经理车不见，苏南多吉。这些车人车不见，巴桑车人。森主车不见，大娃。天地里钱打茶。
1: 茶家龙族的技术，这边清晰街头明朗头强烈人啦。日龙二星这不他，米鱼二星地位去管理。
2: 그나니 데시다 디자인은 락도하바 나로리아 기랑기 락도하바 앙잔다 외관 정비 앙잔 던도이는 기랑기 톱단라기 앙잔 루베시고 기랑리아이는 곰치니기 자가토비아기 저거딘데스도가 기나니의 키중엘
3: 아니 지는 지원자 유비지 나이디나 쇼먼저
2: 오네디살 기나니 시아 땅아데 락도하바 앙잔 루차스완 외관 정비 앙잔 루는 차스울
3: 워지샬
4: 다 야고제 되면서 디샤 차고야 도리아 고고다니 시스도스도와
3: 我是拉达比萨斯 你也请归那罗,你也请归天气斯
4: 你也是阿尔巴腾基呢,要不就对斯 但叫我姐姐来我和我姐姐呢

0: 계산
1: 로발라
0: 다든 슈그지 조도가 부징지 도지 로윤 좀 누게 다코 랑시 차브라 치드니 콩주 십지석이 야 다코 나와 가시에 모두자 제녀라 치그도가
1: 발라 다코 미 괜찮아 차브리 딘디 두제 나 말이 마자네 사고 디네제 칠쇼레 조건소 로윤기 나란조 부에 사고 제마데 로윤기 엽자
0: 오 다 제네답 야
2: 로든 넘버조 다 단다 총도 거조위 디랭기 총도 난된조디나 달료래가 초동 지주다 원두 미게르 차가 주주 디네 장마야 라지게기 난조 공호 장매 배준 회미 제비규 난조 상종 숭남기 레드디 뷰제 레괴 리주 주모 마제 레즈그 내주이네 간지 퇴용어 말이 다 디이나 하장의 야구리 디 난조 뽑아 지유베 레그지리 더 듄저 지 뒤주 난라 창매 강행을 마다와다 내주디 조난을 지제 지링업 중업 뒤 유베 상종 숭남기 레드디 리주 총부디 내저와리네 창매 모두제 뒤상은 안주 신구기 대대 내게 내대
3: 아무나 보나 나 로용빈다
4: 우지 부모래지
0: 어 다이니 신의 로래중아
3: 창문 대부 인별
0: 대부 인부
4: 대부 인 대부 인부 야 도지도 마 뻗다
3: 내 삼라
0: 어 다 신의 로용빈들이 보고 삼바야 부랑 깔레카제 돈 아고라시다 샤캄부라지 차제 대여를 삼추 라는 거네 탕수 되어다 똑치로 시라 친도가
3: 보라 쇼다 보라
4: 야부 차간 돈다 땅에 슬르르 체겨 아 보라리아 진주문주라 슈로체 아메 클라스와 친구
3: 레스 암라
0: 다 보라 아버진제 깔레 십직함은 중아 보라 날 매자 보게 랑구로 챙중아 레가조 카라 지기르도 아
3: 보라 나타리 치로로 아버 줘야디 주린 쳐도 와 용보 용보 주고 리민도
0: 어 지샤 보드 지샤 야고 중샤
3: 나 람스 레자 레제 더 지기 진이야 슈레 제비 갈레 참도 와 보라
0: 예드 예 카메 보드
3: 이네 레로 창마 신부 포션 모션 손자 레셰다 댄시 디즈 만주 니에도 시베 뒤즈 장르샤
0: 다 딘산 레셰 신예라 지어 임브르미
3: 누가 보라 만주 레주 시다니 체탁 주지 만주윤의 셰비나 녜저도 롱주 지임마도 그도스다 임베 나오 주민도 다지 침베 지리아 총베 섬기게 나진네 요리스제 레제 군지 진리 장라리아 원조 체주 원의 녜 섬기리아 진례 소구유다
0: 보면도 경고 예예라
3: 지샤 보라 디네 진리 장라게 나 코랑 그 차로를 냐제 슝람 소조 거기 랑세나조 배상 균메 발름나주
0: 미 야고치 그도 게르나라
3: 올라 나레 고급 탐진다 긴중제 후다 바다제 잠이
0: 지샤 보드 지샤
3: 데네 뒤즈 다섬 주드 슝람 수증글 라제다 간에 카치 녜 벽에 겹제 림소야 카세 딩세제 셰토자 레주인의 치루시라 친수 레게 뷰제 도부시라도와
0: 다디 조라리리네 유자 제브다
3: 힘부자 제장 진리장라게 나레 갑시라는기 림소 나야 이지다 르게 양치가치 딘제스제 진리장라 고라 치로리아 된다제가 되뒤 Leta ganza ngaya zi zhe zhe shegi.
0: Da mi tinte yin rana ya jingli di mi ya gu zhi gudu jebri. Da jidu zamba kasan ne khuzu xeya dozu ngone rana rido. Ngane tinte shi da ayin samchu.
3: Che zambo la, tari chilo liya abo chinje, ji ne yungbo ya gu chungla. Ni ne, ngang nye ma ne se ya gi, ngare mi yu zhubya liya chue sim da dengzui di yin che ru shira ching suwa.
0: Zhisha, zhisha bo da zhisha. Da yin ne ranga ya ha gu bji ya ji liya. 다 단대디 랑 공부 당부 잠지르다
3: 레스 볼라
0: 도저 랑 추고게 전부 공부 단제 전부 게 말이 데 조이나 딩상 땅에 멍슈 시지디 상고 시다 인자 대대제 전부다
3: 슈장 볼라 년외네 전에 던도 롭종 치고야 망부 시다르시

0: 姐姐嗦嗦拉嗦嗦啦
1: 你都是得对<笑><笑> 자가산르다 로도야르데마도 틴제삼르코뉴메다
0: 보라 틴산치조니신 야르게주고요리 나란츠 롱고이네 조레타 신레지고게 또디마시
1: 근데스 롱부삼은 조레야 신레다

0: 我老爹，大爹谁拿大爹？啊，大侄女昂的，他让个这个鞋带。哦，老婆又提拿了鞋子不吧？啊，那婆婆拿大个嘞，大家让爹谁的？哦，这龙姑娘怎么多哎？你家别隔壁呀，你也把多呢，身体的贴不拿了，贴不拿就讲不吧？啊，你那叔伯给你是这个干个专门主的。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1: 오지 나 디리는 안 줄 보고 간돌 가르쳐야지 아
2: 네 뭐라 알세고 디리네지 뭐랑기 니가서 착시자야 매디 싸우마리라 맹간에 쪽마도
1: 오지 보디니 가르스고래다
2: 어
1: 매마세브체 맹간리야 딱제 제가 멋진비나 네 나저디 도르 쪽마르베 오라니 나 쉬고 있겠구이베
2: 시 뭐라니 네 디제 스메 대시다 네랄시오 디링아 지리나 륜조치디 보지토죠
1: 어
2: 부딩아 네슈군 좀 토베 전론 고미아디 제 좀 어제 제종아
1: 네
2: 어 부딩인제
3: 보고라니마 나서 집으시라 하유스기
2: 매 망고서 그 유메자 어 디네 전론 고미아디 제기 롭존디 제베지라 아 네시디 베트 상자 친스기도 와
1: 오지
2: 제자 디리네 몽라니게 네시군 좀 쓰야기 전론 검지한테 야호 제 제비기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다 우리 전도 부디 대부채고를 쓰도 안 모
1: 오지보
2: 아
1: 다딘 저기 편바 유연하다 나라니게 대부채제 야호 제장도 아
2: 어어 야 뭐 쇼시 인다 얼른 니엘이 견라게 돼아 니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렘나 용구를 싸 어디 로센리스 도중에 어 이다 뭐
4: 전문 권장기 로센 센시 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더딩만즈
2: 오야 꿈 어이 어 두스 어 그리그리 말레 아 두스 아 두스야 너고 디네 오야 텐수구도 와겨라게 뭐 어 두스다 아 두스
1: 두스르베보
2: 어 대부치 오르다 뭐 대부치 쇼
1: 아
2: 쓴띵네 너가 이 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1: 요 하루시 하루 보
2: 아
1: 보가 구유관이르지
2: 아지 계진 말이 뭐라 흘러지 어 글리치 아 아지 계진
1: 말이지
2: 어 몽아라니데 대라게 디스도 구유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롭센시도 디지 않도 냐 남산 어디 고민다 계진 말이 계진 말이지
5: 你到你到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姐姐我的 차시 톱시라도 튀기네 차시 좋아 멘티를 취는 거 얼마 될
2: 엄지라 디샹 은인이게 내시 군좀 지하게 저런 꼼야디 제 자제 매 큰을 세요 마질
5: 라 내시 군좀게 저런 꼼자라
2: 어어
5: 보라 이크라인 안전 남샤 코에 군드네 체실이야 이 신앙 고블레 내시 군좀게 저런 꼼자세야 텐조 멍대게 대변한 게 과요래 드림몰라 튜돌이야 맹한게 톱만도 내수 심을 하조지
6: 苍木索尼亚是一蒙迪亚的一级擦擦街能没说了老子最着急死我们就来拖欠了答应了就骂你蒙自己贴不缺的几个面了俺去蒙迪亚的嘎家堂接着了一级难过掐去索南西蒙达的图古忙咱们接不他查家婆格索 초로난타 장부잠 양사로워소소되미롱
7: 펜저 롱치년 칠리코 베게 롱치네 타는 롱치롭치리 진수인
8: 홍기 리젠나라 nganzu la dengi tengi jukdu xieba le nami xieba guji gi tse ni ta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两站列在数据推测仪。
3: 三个人也公开不上，想了三九零两站列在数据营，天地三九零两段做不呢？
4: 习近平去 Kickstarter 总统塔节目闹过他。
3: 习近平给俄罗斯总统的接待那位过了。
4: 习近平给乌兹别克斯坦区总统他接待那位过了。
3: 习近平给蒙古阶级总统的接待那位过了所因。
4: 相听第三句起，能听习近平说了呢。
3: 这个内部呢，别问你出。三年这个投资到我这边去，送去手机年金，按照克里克斯坦区总统扎巴罗伯达，中国阶级主席习近平那么一年，北市改革西段扩张图见面难遇。北市改革对年拉瓜的字，习近平的工作彭丽媛让我来修的西段扩张图拍照成个扎巴罗伯达，工作扎巴罗伯伊着心口味啊，各属学友。扎巴罗伯伊，习近平啦，各属学位在过热的有。习近平的扎巴罗伯年度学习地表图拍不得，目光锐捷错别中国的克里克斯坦阶级年级铁路主动参与。阶级年表做大去，十进入个了学习难有。习近平十进入个给监督批评，克里克斯坦去改革多年，十进入个了怎么的修行，十进入个给入面，断句节连都有。习近平给克里克斯坦超级批评名人的恰当难话的，扎巴罗伯伊中国超级批评名人的恰当难有。习近平谈扎巴罗伯那么年纪，每日南极技术到了谁难话的？阶级目标做大，当前前端扩张期中间都偏低，阶级目标阶段的短途、年度过半的均有。各所学位在国教育界，阶级目标做大期前面难有。习近平给谈到中国思想的、中国迷茫的、持续的、克里克斯坦人才内幕的呀，推进的这些的来学有。习近平给你们那些人，按照他们给你计划。中国的克里克斯坦的话穷居特别空白穷的结果他给你们全用的空白清的结果你别空白了规定点点的家计忙做了呀偏不准备嘛是社会的西地的电影他的业界了规定党员他论呢中国共产党五年的龙家的居民啊可是被落营了中国龙啊政局啊被国处被洛阳营中国交际，中国南北铁路建了点呢，阶级都不建足准的，没得家大的恰恰路建了，全用了国的东西有。克里克斯坦交际讲，你当送去谈把乱空的，阶级空白在呢，难受有够拉大的恰心有。中国交际，克里克斯坦交的拉登这的空白的特区制度了，雄论家伙的，各种深圳的人民币的顶十多动物，草儿土不的龙树九头白，我做人类的中间特别忙活对吧？中国的克里克斯坦及联邦集团初步作用，顶十的点点确实空白着局了，规定东段有几点难有。习近平去，就在台湾七十一天，平均一季的罗田居民啊，平均加标了七八年。中国的克里克斯坦及计划，点到江浙台北跟林开进不现实。中国交的克里克斯坦区呢，阶级级大王的人才，阿公啥子车上去，送用车局了，罗田居民啊，加标的。克里克斯坦区让我的建筑的产品空白的冷白套解决了加标前景。克里克斯坦区的平均的地板基本的这个右边那段铁木头平均加标的点不起的有。中国党克里克斯坦的运营经济结构不二的早早年来倡议了明大规划体结构内部没得内没得怕了早早清断的平均加标的点不起就了呀接着的梦想开清不起扩段突破的这两段难有。习近平给中国的克里克斯坦区内部阶级内部按年的年龄定十多动物的阶级内部师兄娃的变作肉松年龄吃够团结也不起吧肉松给那里配送错是动物城镇肉松的阶层周围落地冲突所破西沙巴家界动物的社会迷茫的空白的这段对比金主的牌子全部隐蔽中国的克里克斯坦的乌兹别克斯坦界牌的责任的比在投票国内组织起吧的各国听日进度教育为教育拉大的起吧，冷落的这些追随所的年纪这段定十多动物界切割。拉近女工堂通过科学培训所结果说，全大人心的男长特别忙活拉大的起吧的，旁边第二个年龄以及团结也不起吧，团结这段是被年龄界切割。 교직 남직기 냠제 최다칸 튜몽토 죽준치바다 미더빙뉴 소지 냠레라 흉능 개업대 첸제사 뛰라디네 계급니뷰 냠레라 튠긴 조르바다 편제 치르동그 계급니뷰 미네 조봉라 응아르베 꾸디동왔다 슈누다 년조로 유고로 류제 맨주 산에 소지 냠레라 흉능 개업대 중국다 키르기스디 자루오기 지조다 망도기 멍시 균두 사덴토 동그 시대나유 시진핑키 중국다 키르기스디엔 초니뷰 침진 된자 냠레 제가 체로 다는데 돕슈웅 냠바숨다 독종 갸바 개공래 개디 니버소가 제라 냠도 동디 당데 서구지 시디 되는라 냠도 송종 시구 키르기스디엔 초기 개지다 서구지 차던트 뉴버티베 치바 뎨베 차주로 중국 초기 갸교로 치바다 냠제 제조지 중심나 키르기스디엔 초다 로글레라 슝능알레 하바 개데 콜라시뷰 춘고 침부시 튜몽토 라다다 제만 진로다 제만 첩시라 모고 총만 진로 모마 균균 계지 창샤 창된라 송종제 제대 티베 창샤 로드윈키 콜라시비 주종마라 조규르야 그디 동대유 상하이 냠레 직조지 수도 국민 계급 인배 응원에 중국의 키르기스덴 계급 이부 天津 우조지 중재 튼규 여부 제주로 그디 동왔다 서구대계 튜몽 공배라 그디 동와 상하이 냠레 직조지 공배 게림 서버식도 립규로 그디 동그 시 대나유 자바 로부이 키키스디엔 랑젠 총대 롱우숨주 송아 코르베 님으로 루시 시진핑 첨질의 패바리야 닐렌쇼주 총바라 가조 하장 침부충 다댕기 첨질의 키르기스디엔다 중국 파르기 자로 스무다 주제토베 첩수이태 변수인 이지 치바 응아르베 응음하다 계급니뷰 지외 공비 루주 토기 람제 도린 개 침부치리 키키스디엔다 중국 파라 윤린 김제 계급기 자로 님래 칭이라 민다 구주태 계급니뷰 지바라 dunjung ngarwe kya chibashik dungyurri. Kegi siden taan dungguni kemze yinxin nawe targu lambu gyegum nipu tamdu jeyu. Nilam lo xe rin, kegi siden ta dunggu turub sarbe kyunyong tabju rogde jewa gyongnyuru kongbe chungwa ta dunne gyegum nipu jewa zogdenki dugub su lipxin lo gyugi chuzi toshu su neyu. Dunggu choji kegi siden kongbe ki gagze dugub cangwariya gesi mebe gyabgyoda rogram nangwariya KGS-den 초네 독지치 쇼교인 KGS-den 초기 중국 공산당 운이디 롱아자다 주민가 코로바라 조심 그뱅아 저시들이 쇼교다 롱아전지 착교 주영업 등교집에 피림 고초받다 조시 시진핑기 고지워 중국이야 토베 외동 초베 공백이 중재라 이민치기유 중국 개종 신진기 냠용다 라바도 조시 시진핑기 게르벤다 키자방대 미망기 응악주 추수수 동기 민시베 제버스므로 롭종 쇼도유 중국이 토다 바르숨도 키르기스덴기 친지 시주기 응원라 삼루 동외 가져왔다. 키르기스덴 초기 친닝님의 초보다 류기 초보의 록다인. 키르기스덴 초기 중국지기 자둔라 로덴 규르밍아 지송 년부시왔다. 변순 진주다 전염 이변기 멍시토 중국다 킴지 계급기 자로리와 딩섭도 동도유. 키르기스덴 초기 중국 초다 묘종 마주왔다. 냠지님도 센제사도 뉴규 데르제 방미 벤조소 개공기 냠레 덤습치받다 롭소다 최대 징네 슈누소 개공기 베레 덤습치받다 돕슈웅에 바숨라 냠도 동디 당데 스구기 된자라 송종 제도유 KGS된 초기 중국다 KGS된다 오즈베그스된지에 바르기 작람 족준라 그디 후다 당데 강한데 뒤럽사르베 사싱 된베 다르구 럼부다 KGS된다 중국 자로 제외 제다 사르바시라 유럽아 제도유 조시 시진핑기 뛰어난외 콜라시뷰 중국 정부시 개각하기 냠도 투몽기 전롱라 카데 조봤다. 대외 흉정 뛰는기 개지 직람 조교류야 편도유. 케기스덴 초기 냠제 개조다. 상하이 냠레 직조 중국다 아시아 유명 람수 점령기 미드브링류 냠레 직조소 총망 디뷰토 중국 초다 둔주를 덤습체대 냠도 점령기 시디다 뛰는라 송종체대유 제대난유. 자바로부이 키키스덴 세슝다 미만기 첩슈디 중국 편종 기종도 담도 출루기 뉴스 튜바라 독수 첨지 슈난유 대대 시진핑기 독지 시슈바다 콩키 중국 당다 세슝기 계급 진행기 제와 체배 민의 수교다 뉴스 포배 망조 내부 규지 매마 교주 대신 쇼드 뉴스 응고 치바소 길레드 뉴슈 유규 야부 조신 유라 네발라라 자자기로 교리야 최신유 중국 조라 뉴질레 넘버를 개왔다 김씨 겨주 집에 뉴버드 이지유 지 대나유 제메낭 조지 계급 이별 좁다네 부재 토벽군의 대립설비 교용 탑주록 대지와 공비 동규 고르기 중화 미마 지둔 계급다 키르기스덴 지둔 계급기 냠제 작담다 중화 미마 지둔 계급다 키르기스덴 지둔 계급기 윤진 김지 자로기 냠례 칭이라 튜무토 민다 교바다 초니비 마조다 짐주 가고 자로 총소 격공기 초니기 냠례 익제지리라 딘바난유 섬진남외진 초니비 텐도 첸제다 롭소 미주진네 년주로서와 격공기 냠례 익제 니슈 하점라 민다 교유 닌테 닌공 자바로보다 자바로니네 시듄 포장도 시진핑의 펑리윤라 거수쇼베 수된샴유 차이치의 왕이소 공세기 최고로 쇼유
4: 디글레 코네 비웨네 츠 산에티게 튜츠 다오게베 츠이슴드 소지니가 치조 게크키 주시 시진핑키 비르카크쇼 니퉁소초르 상하 냠례 즈조키 우소르 쇼시 우르스 총통 푸진타 제제나 유브시 시진핑키 디르 다오가바 总统 普京起中国的决定甚至六百闹他我们特区给托塞他普京到教托呢给后面不止我不是提会托他出塞提会托的措施狂飙主角了你这些具体估计些的特别在别我中国堂乌斯结婚卡给你们的丁色东九天我们今天穷于给后面不做你的地震起天于火大七星月边准备忙不透月了 创意部比这一台年里要做给不到空飘周围南部军统七星月我们最特区给你这一台创意部推摩托标准七八点年中国堂乌鲁斯之外空飘周围盟西俄罗斯三点堂空的俄罗斯电波丢了俄罗斯为东创作用去了一切月及电南月习近平期明二十年来罗杰军统给我着信用不谈给及推报去 电梯没有它我们把七个为究竟我们随推部盲图着信于我们文件结构卡给民望给基地塔空皮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年龄 你这趟，张念国政电编，怎么你妈接了估计动位都不说，去了东对月，及你都拿月。普京去，有过期限，用尽机会，给局突破给端图。乌鲁苏塔中国，全用去特区容量，母体定色单列。张念一端趟，平时改表套用级别，开工卡给你们的空皮脚不起呢。乌鲁苏塔中国主要体，结构牌给职位，必须都交了月。
5: 乌鲁斯一区中国教堂，托镇牌给中央军用机不堂，牛庄塔、内沟、苏联、金竹、陈泽所、开矿区，你们来了凶牛干法。明确人类比例，速度到往前几年，结合你表之外，从这三百公顷面包头给了固定东对月，敲开区，听我表情话，上海你们来制作体，解决收紧开进的不堂。
3: 乌鲁斯区中国教堂念头，你们这个错堂，不是那么水。结合你说不说，充满那么水难去听说兄弟了，兄弟革命。中国阿西亚塔，西条前面说规矩，变成你们这个做起固执变，我是明白冲突也会有个了，改变起不堂。怎么呢？现在点点他，他给了，听不到，松江七条月及松不是。结合你不做大给头头，听不到，透过这边，给其他所有给那天天，共产主义那又不是。这个来过来变变你说，三年这个投资，到我这边次松就说起年纪起了咯，结果别做些习近平给，必须改革了。 年度你说这种路上海你们来这座的欧洲了修人，我是别个时间集中到每日节一月份的接待那么些。习近平给，他说呢，中国的欧洲别个时间完了，全用特区路的直播组的龙珠口的路上。按照天文给你这话，结果你不这话，军队啊，不在托了的，人不如穿的，结果给你们来了，从这又都稍微脱进，中国的欧洲别个时间给两万几吨稍微对白天，从这迅速推不脱油。 中国交界乌兹别克斯坦区的领土，特区一天平均一千点都动不得。你别你们来，定时都当的。中国的乌兹别克斯坦区这边，昨天的罗州市吧，天门塔对对月及电南月。习近平去，给其推不了军队其他的从容。 中国超级中国的欧子别克

0: 남래 야기 동아지 제대 망심 제대 용마라 그대 동구 초니뷰 침진 된자 냠래 남수 배주 야부다는데 돕슈웅 냠바숨라 냠도 동디 동왔다 된자 곡송 증라 덴보르 등구 상해 냠래 직수지 수도 공도 계급 인배응은에 중국다 우스베기스탄 계급 니뷰 텐진 우조지 중재 등교 야부 체조리야 퇴문토 그대 단데 서구 공배 다르게 용도리야 그대 동구 시 년도나유 매지 요예후이 조시 시진핑기 고지보 중국으로 공백기 중재 개진 삼미제바라 토바다 콜라 12정 신기 전론라 이지 덴뷰 카데조 토바다 조심 큐빙아 저시 딜리쇼주인 오즈베크스탄 초원에 중국 남배 티럽전기 원앙 체럽에 뒨중라 이지 침부치기유 오즈베크스탄다 중국 계급립으로 자시 섬의 댄싱 토다 바르숨도 벤준 삼시다 벤준 갑교로 치기유 조시 시진핑기 시경 인외 공주 섬의 우즈베크스탄의 중국제바라 양신갸치베 파르동도 유진 초니뷰 켜공카 기념래 교용래 공비조교로 니지나유 우즈베크스탄 초기 로덴 교류민아 중국와르기 제바 공비동교다 계지두법라 중외 균도방키 대리균도강야 도미시 중국조와다 냠도 첩시태 펜준이치 섭도동왔다 묘조마조와 갸지동와 신뢰다 짐주 뉴교 대리제 첸제소 켜공기 념래 섭도동와 미주진네 베리라 구디동와 도쇼응엔 버숨라 냠도 동디 동아 제제데 초니지 제바라 공베 티베 치워 용규르야 구디동도유 우즈베크스탄 초기 중국지 그 자든라 로덴 규르밍아 지소년 부시와다 조시 시진핑기 뛰어난외 콜러시비 중국 정부 시라 세드 케린 지기 요진 중국의 락당 제대 상해 냠래 직조기 공베라 구디동와다 계지 창샤 창대 튜몽토 송용 제대유 지송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츠 산에 디교 튜츠 다와 게베 치 순주 소지 니가 지조 게컵키 주시 시진핑키 비즈 카크쇼 니도 유소 초르 상하이 냠데 주조 키 우조르 쇼시 몽고 게컵교 총통 훌리스 호타 지진노시 시진핑키 중국 타 몽고 니 리조 지우에 김치 인베 지디 냠네 타 소송 조시 냠네 냠게 제 적교 니 토도 발송토 기홍니 뷰 지웨 조균 타 지도인 중국 초키 중국 타 몽골 키 지워티 타고 친지 키 네법 키 진토 무티 상네 몽골 초타 냠토 특주티 핀츠이 치치쇼 사디엔토 동화타 니베냠데 띵접도 동화 망심 직팅 요와 구디 동화 제치네 기흠 니부 교용 키 특주로데 지화 기도타 순수 응로마오 네네 중국 타 몽골 키 레왕 직팅 속주교로 구디 동교인 시디나유 지진핑 키 총이부 중국 타 몽골 지외 공비키 첩시기 몽시 사디엔다니 파주의 기크키 랑젠타 다와 나콩 사차산지라 편수 진조 치바타 편수키 디웨 기변타 도굴 저유 계지라 진조 지구 중국 초키 몽골 초타 공비키 특주 지투라 흉능 겹토 뉴조타 냠지 냠투 뉴구 디르튼소 수균 기념래라 구디동화타 방미 디르크타 미탑싱뉴 정진변조소 사탈협공키 냠래키 명문변류바 옥든체디 니변냠래기 펄시 디외마오디니 정소스 딩접진기 럼뷰토 랑지 봉식키 냠도 교구 몽골초키 중국 몽골당외 킬래키 침튼키와라 송경 댄티처규시워규 총이뷰토토 총마튠조타 송디라 흉능겸니 고르시뷰정신키 젠로라 튜모토 카디에조구 시 니도나유 고르리스호이 몽골타 중국이 자조 김치 계급인비 계지 튜법라 균도 지도를 충수 계급니부 토도 발송토 편수 진조타 편수 이치 김치 자조 제치신유 중국 공비키 타골 계급라 고급 계진 코딩 제디 아시아타 점링기 공비라 니치시신유 중국 타 자조 냠리 딩섭 동교니 몽골 계급키 칭지 세주키 지쇼 조인비 몽골 초기 중국 초타 칠세태 편수이치 규마제발 사딘토 동화타 뉴조마조타 소례 신례 딜례 방미변조소 냠례 섭도다니 계급니표지와 규마제발 계림사발립교로 구디동두유 몽골 초기 중국지기자투 로댄규르밍아 라린따르침부타 타이완니 중국영악콩키 카제트메비 차세시긴바 신장타 편조 香港界타 植物语别 뉴튼창문이 중국 능세인 주지 시진핑키 뛰어난 후에 고르시부 최고 친부시타 明日起两王就听操作别读细体怎么能记得的家了送给他根据狂别的规定可能人心